0: 다시 주죠. 네 일치 세사 다시 지다시.
1: 덤에 덤에.
0: 다시 주죠. 공부 겨우들 제게 왜 하루도 다시 제발 하루래. 그새 물 발이야기 삼차 일치니 네 치사. 对다. 안 망소고 투미르다. 다시 다시 지다시.
1: 허라. 네 마테메. 예상 무슈베. 네 아스네. 최심 살바. 단대 그새부 돌제디. 라로 용보 먹고 저시.
0: 타고시 단대 지내르다. 주저. 주저 라루이 샘데엘.
1: 허라. 예랑 셰이다. 강부소 네 연고디게. 그새 최고야 지마도. 단대 지조 안에 비지 챔부도. 예수라들의 주유네. 탁주 도마다.
0: 주저. 你贴了落地不起息 你看到的是大街写啥 可是没有这边学过 生意没用啥 就叫他的小李米 取没取之前很多 就叫 你这说说哪个老蓝不敢看看了
1: 何事? 你何事了? 你年年让了写不得 没事的这边的给不起 说你年年两个生活的贵 谁说你这个理? 忙做着你这个理 你这就不得贵
0: 何事? 前几天你也管女女士的话 小李明的 디즈럽주가
1: 녀랑셔 미주카게 심미도 다리게 겁니 머신의 기반 야구제샤 만족의 신사 상당한 기준에
0: 小李明快 녀노람가야부터 심마리 계란이 구아 녀포레라보 심미
1: 자
2: 뭐네지 샤라 계시기 시기 총두 단들레 기부입에 쓰르시도 Nye nye se le gabdi du de bar shi ge yo re.

0: 수르치나 나즈나 군자르 모츠카 아브스타 키랑게 통도 하요 닥첸기 파르체스 남체 모르디 듀르 나 파르큐엠리
1: 아 샹게 챙기드웨 팅웅아 나스 능미 숨디게 고레나르티 듀 랑게 바라게 잔르 쳔부차소나 카르체가 스컨디나소마
0: 녜니 세르 겁디디 코넌시 닌톱 챈디 유럽인 삼치
1: Tentu orang balak ya, ni tu apa sih? Ni tu apa sih? Kau mungkin harus cintas.
0: Di ni cintai semua tu.
1: Ini ni orang ye, ni tu apa sih? Nya aku cari, ni tu apa sih? Nya bau cari, ni tu apa sih? Aku sih bau cari, kira aku sih bau nampiri lepas.
0: Lah.

0: 계시가 기라 투조 메베스르시도
1: 나 샤오상 총조시 좀메조 승비 미미니에 부리 부차샤 주드 아멍아 카고 가수 유네 갸표 세우시바
0: 기라 생고가 대세 유베 공부 시에
1: 밍밍게 셰프타시 녜메네 수데소 차사차합시
0: 레스 제네녜 로과용고 녜도 소시죠
2: 키나스 민고에 마고이다 나 수포이버 저와요마다
3: 자메 민고가 마요야 하리노
2: 예 아무라 서체 민고쇼 요나지
4: 然后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你看他们也买的

0: 그래서 로봇이 정말이.
1: 다그리 민구요매. 나 저거 어디 깊다 쉬브리. 거다 구해 봐봐. 민예리 레머리야.
2: 카좀.
3: 세.
2: 苏里啊，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苏里，
0: 다 파그리
2: 니에 산데 팅웨 미케브리
0: 자만 자마슈 디디 나도 미망 보치 치리유 여니수 겹유미 창매 세부통 요마지
4: 왜왜왜 샤오셰 송기긴게 담세 심샤디 방상을 제 말베 샤오리밍게 다리 소로 요니 님도 사비 채우사야 금색하래 담세 심샤디 방상 정서 마샤피 정수니 가게 맵스 밤에 자실로 니르다 샤오리밍 니랑 채우 장게 대다디 망소다 주도 마샤 금색하래 장게 군사 무효고 주도 마샤 금색하래
5: 제 다리 디제스리 니에세 진이 셰오 사르비 채야디 주리 샤오라다 저와 가게 요마리라 콩고발라다 저와 요마르다 주의탕 생애디 흥주시에 워지 사르비체나 케라수 상마핑그르다 기변 요리 신규유에
0: 가리상마핑도 요리스 니에대는 긴주나르핑도 유입자
6: 제사
2: 주방스니에디 라탄도 데라데제 가르지가 니중오면 큰제 이메 상매 듀르지 쉐다
0: 小雪松给咋都呢不起有马戏米给不要嫉妒说说没炸天马戏你谢不得给米都了几种原因等大地你也谢不得了怎么说不能戏 로만 수다주 심나라 삼네 카네 동구미도 네 장구세비나 시슌게 담지 심샤 판사 종조 제약 체시디 종도 종리 삼주 디제제는 판사 종조 겐다 슈숨게 나 데르자 주마시
2: 아니 제는 수게브레 제가 수게브레 수게브레
7: 수게브레 아
0: 디게 문에 심어줘 이네 부지레샤 샤오슈숨게 부디 총대시슌교로기 추나르 요소 매치다 쉐제 강부 창무치이샤

0: 없리 랑가 싱그이베 어구 샤올라게 랑게베 니우데 콩글레 로게가 제만에 꾸마 보고 아 가르산 뒤이네 콘차가 쇼송기 띵에 타부도 쌤나냐 대유 이네 강우사 메리게 토하게 여그르버 니에 차도네 미카세 중화시에쇼 콘쇼가 무유사다 르구스기 나 보고 준주지 메고 추서 죽다 대체 콘 차가 심히 코조 가르치님의 시그이베 꼬마군이 그 속으로시야 코조가 꼬마군과 조스기 니가 걔 말했다 코조가 니 시민을 못 쓰지 강변다 주지 또 어디 이민도 나 할팀도 세상에 꼬마군이 니가 코조님도 꼬마군과 지지 론이 쏘가다 주주 천사 쉬다 랑께서는 니가 코조자 친지 랑가 산대다 랑가 바보 니마 리구지미야 메베 마키비약 치에도 소쇼업스 러구네 망원의 러누임도 마시기 니 나기 앞세기 구성기 랑게 마수임에 싱구요 랑게 호주 시작하죠 니 하늘 채무요 원의 이 마시의 누임도
1: 小雪送给让所有都钱的人给不得 让给你把地写不下雨王小天王小天你让两个去请你让中华满出吧

같이 해봐. 뒤비게 줘. 장가 몰라 좀 드즈네 레븐스괴. 도우드괴. 제마 도제 가르스니 드네. 나를 견치아. 고마 먹으라. 고마 군 팀게르다 신스괴. 부디나. 어야. 대도아. 이랑 톡부스고 가시면.

0: 다치 세슝게 제보다 나 수 제보 상마 키나스 마오 바소와 기부 쇼는 삼주 키나스 나 이치나는 영어도 왜
1: 빨라 만난 저이 세이 꿰도
2: 꿰이
3: 키나스 컬삼네사 나는 세이 꿰다 주이
1: 미미 나랑 니 세이 꿰도
4: 엄마
0: 나구이
5: 용啊！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一，马步
2: 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0: 골라.
1: 아지.
0: 계란 총각이가 옵니다.
1: 에, 예 보면서 레즈인 삼초. 가고 좀에 주슬로가.
0: 예스. 네 발라 암라 차례 된제 폐토 민도. 계란 쉬 중에.
1: 아싸.
0: 고나 니디데 나니에 여즈베. 볼라 계란 총각다야 된다 챔부르바. 고나 니마 페치.
1: 아지 라롱라 중에. 문에제나 디링에 기가 마시.
0: 다리 총가 마리라.
1: 마시.
0: 니만 내다가 님 대다는 게 요즈바.
1: 네 길기지. 마레 굴비. 디링이 님디 가리메 싱그유베아. 제동 곱제 죽수리 숨로라. 중앙에 펑샤냠묘라 통진시라 나무시 펑샤냠묘디 디튜응을 스케비 담으시 디 시림 주중글레가 페뉴 첨부된 요시 이내 개시슈디 니에머지디 폭둔 가레스나 셰프슈 자샤 주비아디 오 디튜 고조부시 니무디 니행운의 시에나 폭삼 두니치약 니무시지 고란 뽕아 제두 자샤 다가 주비제 대비인다 딩에 폭삼 죽고 쪼배 님은 손상 내 기가다 개 가져오시
0: 당장지
1: 보게랑을 지치야유 탄데 기란주 风巧 냠묘디 규주 근데스 지구유 망조라 这些 근데스 지구유 아
0: 아지 다디 랭겹 가고 치에스
1: 문에제나 딘데스지 긴주 망족 된다 조울지 망족 제소 수수소를 지우시 펑샤오스야디 300호된 요시 디 망족원의 시에나 강에기 추구주야다 갱에 종샤 누구와 기세지야기 삼바지그시
0: 보라 기란게 까미탑 대비치게 간주 다들 제시벨에 디게 성수
1: 人情必出 징구 잠모나
0: 차좀 지구미도 能日些。

0: 텐도 총대디 처미토 담다 버돈바 종다 야고시라다 안고기 레게 준타 파피 텐도 십시 넘규레 인지 총능 겹고기
1: 다리
0: 나란즈 망조레 십시 주부 유자 나란즈 소소 구지 첨부 인섬 규여 마시 디테 콘조 야고시 내셰 체고기 용도
1: 그래 라시아 다리 니어 와체너 랑게 니셰 지네 지든 로트 신섬기 삼료 로스키 와텔러 라레 좀 쏘아레
0: 디제 셰 와리 나래 근도 지도 제쳐 영동아
1: 첸두스 땡케미다 아니야 주인
0: 어 영아 깔레 가성아
1: 어레 기듬디
0: 어 야지
1: 영아 감사
2: 제스틀리
0: 가리 제스틀리
2: 수고 제스도 전 다진 이모자 왜 저디 초하게 신예시도 기담시다 주의
0: 가르시의 여래 년래 로지
2: 아 래서 임보지 叫 叫, 叫, 叫 문에 래서지 왜
0: 신가지 삼죠
2: 어, 레러 제 삼촌. 왜, 니구 클래스 아린도도, 나란히 님도 클래스 아두에, 디니 걸 상계 가슈샤 기 광동 체사스 수샤, 나란히 좌시다 아두에.
0: 튜징케 멤바, 클라다야 가리바.
2: 내 레가 참샤스, 레가 신다시 체비, 댐제 정말베.
0: 텐더.
2: 对的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0: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2: 上, 上, 上, 上, 다 제나 제나 제마죠. 제마죠.
0: 이니 가사 랑게 디베 탄디 심부시도.
2: 지. 네, 돈도 당신 다 소신 그 딜레 심부요리. 둘이잖아. 서비스고 조두주게도 내가 부르든가 파티 투자 총대를 주시야.
0: 진짜 정비는 제마 망조 내든 체내 수수 권단에 다치 투.
2: 그렇지. 기랑가 공부 야오시에 난다 와.
0: 서자 양라. 오지. 기라니 천재 링주걸 마테다. 나도 서비스고에 꽈르경가 피다. 나 시가 죽을 죽음에다. 学了，去哪里记住着都要读个水桥是吧？

자다니 손에게 차긴 셈베 미미 롱동도 낭양 깡초 용외네 셴나 창자다니 콘즈 차서 띵사 교외 지도 댐베 김시시 콘즈 디가르 기싱 디가르 차롱충 탈 자다나 시직도 띠네 세소기 호알 파르미도 훨씬유 창단기 서시 체메토 장례 대비 속자 망고 양란 소스 초알 류싱치 튀기 콤잠 남양 미교발 롱우 치동기 秋季赤度 코웨 균타 切密度 信心器

지루치도국계십시고려가와시베체기슈니 로다베체기 중국인화공수내비 고교체표계비 국민당 녹주쇼가유제 잠이 타치부수니 개유민마진중공고 중국인화공화왕기상젠당 차자리실라 송급치부대 가구인화공지 민마진중마기 상마체소자이 레와체동락산비 유수내 자외진차도디 지주파다지에도 正确137年共于国民党的公约地方面送了他中国卡这个念诵于努作间接人物的东上天涯明灭都将不是

0: 도시라
1: 뭐지라
0: 빈쇼 것도 몰래네 다르죠스
1: 어 남자 직주 니드르도와 군수에 갈색도
0: 군수 막디 뒤응고 대주저사 텅텅만 입에 주쇼양 정주저시 수장동 봉속이 봉쇼 송양 정주저시베 지다 참디르 대주저주 랭게 용수도시 치수장 막기 강교 셔누 뒤투타 자오 인삼치네 저가남 가투베 쫄리치기
1: 난진 진주 당필라 다 상하이 저 호르다
0: 단도 난진기 중동래 샤가 토베 가라 나 저 개개 탈마 서로도 요요시
1: 다리 로니스타 비혼라 나 저 자시 낭후 지위 추도라 당기 전제 안 타고 뒤 춘샤 추부다 조국 공전다 원수 우니바 캡자 치베 추진티 롱럽샤니 최강 양내 양도 택토지
0: 쉬자
1: 다다 나조시네 외세 동대기 남치지 니토지
0: 남치디 터동아조 제게 쳐서 니티네 제용을 진주다 토지 맞지 두시라
1: 어
0: 키라야 니가 섬는 게 라
1: 아 나와 기부 주자 니가 시교고 시 시다
0: 동산주 철롱 루부르 바마치게 상신 파다치
1: 계획

0: 탄다 상하이 니가 찍나 먹듭기 각세 틀레거리 주도르제다 심베 독버르지 도스간지 이네 개간 쳐버리 이네 닥다 상하이 이백긴게 산에 가기 원소 상마 대 두릅치 그 유자 개나 주마도 뜬통 맞다
1: 로드 쇼핑 이린 쇼샤
0: 먹지 탄라 먹지 류라게 순내든 탁주 토비네 자가 강부디 워디 능기 속에 계란가 쇠위나 나 조사해 요 말이 요미 게만하라
1: 장부시에나 로보체고 니리 이내 니가 찍나디 먹도 장부시 돈자 니도도로 도신다다 주도 체고기
0: 이대 인거죠.
1: 돌디브나. 신규세나. 신튼주부리. 녀강교 렌슈죠.
0: 아, 레스. 제는게 계란라 토제나시고이. 화동러. 퇴제 야구딘제 망부요리.
1: 金柱得不得买上，俺就四川了，沃土马的，俺就四川了，屯在雅古亭镇芒果园内，出沃土马的。哈，早的金柱那屯是啥？广州啥兄弟？罗祖长孙呢？他呢？家刚去同样妹妹陈玉家那么的人，金矿么师兄弟，北洋师兄，抵干了江山个师兄姐。 对这老大人是专门在那江南街江浙多用的，一年他把江南同样用嘛的。唐的，你能从内国搞个那组成的，这个那边你只能按做龙龙龙，国国国，不要出国的国。
0: 嗯，大个的了，这么久都不得买的，最终给刚来吸收起来。

0: 사지 대테나 기라르 두베즈도 가버리
1: 구쇼 제쇼하라 키랑게 세니 나스네 튜뉴이 셴양라 징주도티 키랑게 네티제 원라나 중국 서자서자 체슈데 순겹나버리 디징주 먹퉁원에 셴나 페뉴 첨부시라 퉁버다
2: 녜쿠미 당피게 서서제 로슈브탄스데비 당당아 람노도 시체삼시 키나종원에 창딘 송교타 대미 덴부이베 미리
1: 로듀테이게 키랑게 상하네 쿠미다다 니보치메베 춘제락 재미나 카치다 저와는 거 속이 디차와 상코르다 계율 징주단 배치로 나서 준다 지금이나 편치 고래 디링아데 칭아 제위 장람 준규치도 체계 켜라라 깔롬나로스 슈가자비
2: 정유 장람라
1: 셀 아
2: 정유 장람디 나서 시도한기 미마 용기 심내지르다
1: 비도 쇼하라 솔로블라 징주단배실라 람산 레오존나 근대유나
2: 접속원이 장람디야디 튼친소자 로싱의지 저지마나비나 폐진용마지 예체나 훈노 징주단이 로니치배실라 근대도라
1: 로니라 듀딩 다추스 비도 쇼하라 장람디 나주 스트라 쪽주 체야텔로 개간 첨부이 짐주 유배수고 폐기기 멍시쇼리 티링아디 칭아 기랑아 수퍼유 스트라라 쪽주나가 피로스 딘디수가 자비
2: 이내 자람 들거나 뒤법된리디 멍시치리 탄동원 소편신 속소 채우리라 미슈기 기린고르다
1: 니에바도 주양기로 교수리 채는모도 용미도 비로 쇼하라 기랑게 니에러 저유 자람지 촉두령 신기 니슈시티 모토 대주토데 키랑 공차 순이 용도에
2: 레스
0: 아 나체 이게 기나도 제가 님어 좀 보매 봐서는 용 아유
1: 먹지 텐라 토세나 슈이 더동 상해 메라 나 좀 곰베 틀라 추게나 봐 토세나 슈이다
0: 다들 좀 마세 뭐서 타글메 간단히 근도 지도 슈유
1: 오늘 거진 박트 맵라이
0: 기나조 거듀터 나님 봐
1: 주양 모우기 공자체나 도와기 바르샤 이 내용을 주사긴디 화나다 화중기 먹텀 내주 따구기 손업 거기 내주 육지 잡손사 저지 주사체네 야구 요리
0: 도스터드 두즈 다니시 부유자 장람태기 경왕 구구유나 공자나시

0: 어찌 쳇도 더비야소. 쇼콜라게 이거 치제. 치겔 유베. 칠레 교환디게 게나라. 꾸지도. 돈도 돈다슈. 주야네. 숨지게 돈 유베. 레지 분가지. 저지시 교저 와드나샤. 제사. 계란게 차로 나고다.
1: 내 집에 내 돈 뒤 마찬 이게 차로 쇼두고 말다.
0: 계란 쓰이다. 후진 타다. 진주 당조리. 미카 당구 유사. 나조 태항다 태유기. 로육 레시브 고유 쓰기. 나조 원래 미카 당구 싫어도.
1: 다오나. 딘데 쟤네 용도구에. 산동기 유교망속에 호규기 레시브되게 제비게 없도. 장마 화해가 유기네 호규 제비장 손상 그도 냥토보다 유사 공지 유봐 마세 삼루 얄튼 요지
0: 유교망속
2: 지웨 로조다 윈도초 상하이니 중국 개강치웨 소송 레리기 대외 총기시 중국 민마 진주마게 투도나라 상하이 진주다제 튜티네소 젠게르루다 깨고이균지르루 뿐예 마즈르루키 상하이 원교시야 용소 조치부시 타네소 중국 총기 체제 상하이 무소 미망가락바 로토부치
0: 덕주부
3: 우틸라
0: 랑파 로베시라 먹지 천라다 화동주라 레지바 제부제벨 모튜유 이네 유교망조 훌룸라 전대 유메디 콘즈드와 따오 치그리 시마도 심베수로 치그리 수시
3: 우디라 첸 차례디 난카세여다
0: 맘자 마치 탄당아 섬주 사부지 훌룸라 레지와 카통의 내두 탁주시야 체시디 나주 정오다 숨지체디 사두릉식 토니 락다차오리 탄다 징주 당로 인베 난징다 상하이 우시 항저우 서구디게 벤조르네 타르제 셰부 요르라 쯧다 제그비노 망고 통구 요리 니에데나 서구딘 주네 야퉁기 슈누카치 뒤제 콘즈 조 체베 멍시토 징주 쿠이닝베 레시베 긍지 체니 텅더 많이 부니 뭐 루누 퉁그레
4: 슈누 조조 순슈 요르라 시시다 치심 요리 뒤도 소중 체나 람사 레네 토르규제 정류 준비 체두리
0: 다그리 루브주 슈누 두두 니바도 쥐유 니디스 코레라 더두 렉체스 코레 마세 개간 치슈디 콘조 루누 규기 미마라 샴디 슈아게 삼로스 코레 니에데나가 쓰 루루 셰프슈 속바스 베오그레
4: 야우도 루누 셰프슈 속바 미디 니에부도
1: 미디 튜니 띵섭 대자 아미 튜유
0: 용아 훈룹 셰프슈 속바디 루튜 송런 주다 曹迪秋 张黎智 彭涛 段居易 万里索黑 십재첩주군에게 겐기로
4: 니에데나 훈룹 셰프슈 속바디 지구디 막둔 지구 락다치니 개가 지저루 쇼마베 콩주 먹보다님도 스촌 규규리 사마삼자유나
0: 哦,沒對,沒對,沒對。本路不是說過,上海的對不對?錯過堂不一。路途超低超過,堅起了。南京的對不對?錯過你不對,路途彭濤的堅起了。提米夏莫給,也拉如果卡,四國堂,老子給給運時節,卡索索如今的,也拉如果尊者的。本路不是說過,積極操作的面的。這一了,共存可以運。 상매 루틴수를 소키랑라 로아주도 용아 디딘소도 최배치로 안수람사 주양로 니슈피체 루누 셰프슈 톡보디 응외소 오니기
2: 상상 전다 계신부터 요양로시
5: 기다라
2: 어찌
5: 레스 다와디 카니다
2: 상상 어찌 막불라 칼디 딱다데므도아 다와 좀 칼어 능디는 거 하시고
5: 어 당아즈 모두디 데니메 시탈 보니이
2: 데야

0: 대임자 니든 당셔샤 사진 와다가도 차기원에 껴스도와
1: 미자 그게 세고 쇼이나 야면라라 서로도 쪼가시게과
0: 야 니야 자고 사셔시이다 대원에 차기 교실하도
1: 도레 마교비나 날바친제 원도도 포놈라 자 잡음도
0: 가르켜야 주비 凤凰江明玉 노르베징유
1: 조민기原政权 변수장이 凤凰내이 배수장승에서도 사무다가슈다 장구리기 사우임자
0: 그래 하는 같은 시기 장제시다 나중에 저어요마시 주의 니에디에나 그리 연구시기 사우임주
2: 说曹司机，老爷爷，你说的，什么事情？快点，说的，现在去，赶紧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

0: 我们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나를 찾게 되네니 보라 로고 카세시게 겹제 로가나를 찾바규
1: 저것도 생비 다 이내 주도 거는 깡받을게 한국 셴베 거는 추베 원래 예쁩니다
2: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 겹도 군데 대비베 마체 주데 인식지도
1: 한국 디나 야고스도 와 티브로 봐 지다 마셔 양외제 구두 기대지가 군에 레버 있어 콘치부메로
2: 콘치부마다 한국차와 꼬미니기 굽주고 깨리샤 디가나 꼬미니기 깨비나 한국팀제 차니즈레야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딱마르베
3: 노지 파주 함차지 연유치 광제 고릉업중얼구탄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탄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톰종직 표주인
4: 나래원치나 리자알 갑시다유 제단들이에 챙아 로게 바드 한국의 권제 리스타가 요기 오네 칼레시다 카마주와
5: 나 콤보케벨 갑시다유 카레스나 로게 바드 한국의 권제 콤보케제겠네 칼레제 그문도 대비 쉽지도 와
6: 아주 남주 주인공 무슨 란지 대그봐 아니면 로지 바로 한국의 담배 한국의 티투부 유자 추수 그제라 내가 한번 내게 민두
7: 내려가는 시 공부만 왜 작은 자이나 로지 바로 한국의 거나 강고 양고제 대부제 저의 차부제 공부 그제 전에 강부 간지 내게 민두
8: 대줄 함 차지로 고르 야탐 굽주 고구래 주미구
3: 로지 바로 함 차지 연유치 광제 고른 업중 얼고 타 고수 고인배 저주 이스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배 통종직 표주인
9: 아치 짜디나 계속 주지 양제 차차샤
10: 잠깐부 차다 식즈고야 되수가 안으로 그 빠꾸디 장모 막아서 치르 제자 로게 바주 짜주야도 배주시다
9: 로게 바주 짜주야디 오네 야오스도 보 망스는기 짜장스데 예 고스탄 양스스르스 차스
10: 당 저데 저수 전운데 리나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서베 수주 유배니 면서단데 망고 열바 제자제 수주 쇼교되게 가서지 돌다
9: 로니 파주 자주에다 자서에 뭐네 야고 도비서 자 작자다 식스 포고제 제청도
10: 더도 자간보다 수주 매가 전난데네 제미도 제자 자주야다 자서야 보나
9: 로게 파주 페지나로
3: 김월진 권 감직라 고르야단 추주를 위 현재 서비스 경공제 감직라 고르든지 등글에 제미고 감니 연여체 광제 고릉업중 얼구타 고술 고인배 톰종직 표주인 톰종 최저낭내 닌 듄낭 뷔제기 내든 유체 현재 칠로 최초 야!

0: 우리 다야 가르쳐서 선비기 민두게
1: 자 샤야 통다 취샤 소프트킨 소통도
0: 다 통도 있나 빌리스도 갑시 민두게 다 시옥다 마지 나 최다
2: 다다 가서 신주 마지 세고쇼 치도이나 소세파유 펑화 로규
3: 연자주 나 사야 여러 마리
0: 민유 민유 체 대체 따라 칸이 온치다 도미야 레도와 좋습니다
4: 下面了中国密码金军马腾特马你被猛击陆军刘伯承给赶明能个这个字三郎军王马叔马队
5: 참 감사 드린 경조다 지주민 주지 시가 요비 조디 루노 봉규기 뒤니시기 기주의 싱글이 지주의 먹덕기 피림다 뒤지 나주의 람발로 큰도 매바 예게 루링기링기 요비 이내 루디소 나주의 터도 미유디 저우 자미 소야 자마세 터도 미유디 미마남 정김 长大突变盲嘴是王三不素要素子军大建民的马不顾过的第二月长马许诺西云县下大理今嘴参个西西县苏诺小区草原大的书子俺俺嘴腾得马你别测虚见俺今次长马做什么可以为俺呢各是书意
6: 노노라 공규치디 러게 뭉게체 사다지 고쪽유자 람바라 강에 뭉구체 참에 미유다 랭게 카세 조자 녜바도 다데 튀급데 진지탕 로주 후다시니 심슈 시베토니 통미 유베 타메 예거데 수어슈
7: 부신 라니 이시도
0: 어 야초
7: 개여 말이
8: 重庆人当都给，但路上要是，要我是对些。局长，一个地通的，我头不大开门，把拉阿姆拉给，伢拉了一个车送给，一个来买不念辛苦药，过那就小时来天子，伢吃我开去，他的重庆了，没长不。
9: 有事，有事，有事的。
8: 公司来着的，全部听这句，蒋介石。 총치는 요제 흔놈쿠이라 가르사 국순쿠이사 수리스이 또 요청쇼 대니에게 맞부다 총무망제 뼈차스
9: 맴맴맴
8: 암라게 주변 톡부정스디 손켜켜 주이
10: 막불라 쇠슈게 막불라
9: 잘한도 마
8: 아지 쇼해지 초제미도
11: 아지 진다 아마 시에서라 추체부터리 말이
8: 那么你们人人通日子，没得什么心呢？如果退了，除了得些羊不的，他的除了得些老主的。好，这让给看了还好有，他的退步真的是个谁？老王看着你打日记，起了没事啥心病？今年多了，我还没多，你让些，通通没不过马背多啊。
11: 哼，老王哎。

0: 후디 셰바 좀 세도스 와. 대원가 장다 잡도. 접수 원인등아. 가상 안 아니 셰제니. 키라게 안 아벨엔 겐디. 예 좁사스. 디 정유 장람기 초두 런싱 예수인.
1: 저부 쇼허. 더비아스. 네 버루치라. 십주스터기다.
0: 접수 원인등아. 당기 지랑게 니슈나라 베스트랑나부디 나원의 할례송아 지나수 정유자랑 중야태리 이시 대회 칠신수
1: 야우총 지랑게 조고도제 대슈나베 최제 락세 경황금 민도에 니 대비 디나라 지랑 세메 크리노
0: 접수 최소라 슈차베 제라 나타도 제용기 순제 당시 레드나 슈제 순제 락세 태기 주준 칠시지 소유 재산 급제 지나수 님도 분노마 좌토미도 Lady Kitan to Jemanashi. Lega, Juji Daga, Yelam San Hunu Yoshi, Kinasta, Zomto Shucha.
1: Chen Dubias. Tobu Shoko, Kiranga Hinsedi, Chayu Jalam Juyadi, Tenda, Chunjush Marta, Nebadu, Sukhshin Squari, Kiranga, Lakzepusu Sopuda, Yam Yuibe, Mitch Gutinaje, Ledundi, Chiku Gutinana, Kendedo.
0: Midi Sweddy, Ne Samadansa.
1: 程宇在浪面的主义在浪面的好像你不一般林江兄弟程宇在浪面了马前面那有马大空一笔呢我拿错大了说不接不能信用过来林江谢谢我一等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秀侯长了顾 레리카기 미나다 냠리 텐스 체비노 시내 안주 레준데 태외 마오다 태외 갸츠외 갸교토브레
2: 첩수 용등라 기랑 인슈나 총기레게 지리 토담 걸순샤 중국 중앙레 시주 카세요리 마세 지리 토담 레가디 소존 레리다 직슈 레리 세리 레리소 레리카 갸교다 카체더 요마리 다등아 쯔저와라 레가 망스체 레기 망저 퓨토로 침승비
1: 어 첸더비아스 하 야고충 걔랑 총진해서 봐
3: 호라
1: 로노 징주 다사베 제로 걔랑 안수니 뭐 로노 부족주나가 텐두 두고야
3: 총도 유에도 유
1: 아시
3: 레기 망스 퓨토로 제나 뉴슈 유고 용기
1: 아 야고도 안주 걔나서 망주 민어츠 정니가 좋아다 슈기 폐제니 안서 兄弟 나제 로노 나스 징주 다 로노 죽주는 유 저와유다
2: Listless
1: 정주부
4: 라
1: 니자 세배 익지드게 니 슝래 한 개가 쇼 나 야고 싶더기
4: 후디라 키라단의 베비네 편초 손자 니 피스 공에 쇠나나
1: 로노 징주다 아디 퇴주가 고맙다 퇴주 같이시 이네 저리 최고디 랑가 싱그이베
2: 렛츠 도와주고 지 다리 디저 세빈다
1: 먹죠 어 나 로용빈다
2: 접수 원라
5: 접수 원이라
2: 빌레스도 갑치하도 와
1: 로딩 조리게 녀래게 뒤수 순진 내 못차사리 녀서야 오테빈나 고연 능민도 와
2: 운용민도라 첸더비야 레스 뉴금문도나 데시다
1: 카렐 장제시 총칭

0: 지르베.
1: 이체마 지그랑 와 여르베. 지글 하면 미지글아. 담고 청와 요 말이.
0: 러지. 주장아. 쟤는 뒤진 밑에 줘.
1: 님도 총칭을 쓰지. 참수.
0: 쟤. 쟤는 얘 르게 저 왜 미카지 쟤니. 싸워 토네. 탁주 치스를 비.
1: 잠시와. 혼자 세야 미디. 양우천지 세규 요 말이. 네 바도 싸워 토네 자주비. 면대 배주 마 셉시. 야자 배자 마 셉스. 혼자 셉시.
0: 됐어. 주장아. 투야모.
2: 这张星期登部给国药和某地皮，正做绿茶上三年卡给，没没用机，他怕天边港是一毛能细节点钥匙。从的卡机了，共产党给新区区域长，多少钱七几千五十的？
1: 那是，罢了。其实去年给重庆一个社区给，让这当空给大门卡了，搞了那年子，一年云南给主席卢汉。 他国的差生，重庆了，永对清明都。
3: 见到李米了，云南的机构了，你把都归这桌子去了不啦？

0: 옥시시! 불미도 꼬리기울래 미도
1: 배가 나래 미도
0: 사버리시야 탈골리에 오마리 진대도
2: 나가들!
0: 나가들! 나가들!
3: 김준아 담태준아

소비 사도로 초바티 강고르 신규 인슈트 강인다 강고르 규모식 다루 영니 상와 강신 류유탐 강고르 신제 강자식 몸시탐 강고르 신바티 초바르 순슈 강신 진시탐 팅디 영어 변종리 제나 강고르 신베 중앙아시바 진비슈 류이

베디 강그리 슝유 시시 탈로 보야 강그리 진유비 육쇼 나다 요마시 소소란 주슈 샘데 고마시 보고 보지 봐 도스다바 케 요마시 마스터비나 도리 쳐 주시 야 강그리 야부 손시 다게 그레스 답 중에 삼도한다 국제 유나 키르카부치기 다다 강그리 야부지 송토금이도 강그리 쉐엘라 팅사 토나지게 마르마쪽이 테마제 장디르 역시 제자 보고 보이네자 보미니시 마무지게 강그리 쉐엘 가부치기

gangre shun da jong dar chi be ji je di na da kin dur da tang shun khai ba zha su ko lam na tong ju ya she da qi lo la gangre shun je chi ma cha sha bi na nyur je ka ju yu mi tong ju yo ma se da lam par du na gang gor shun ne zhou ken xian da yin ne yu mi tong guo a she da la gua du tian zu le jiao guo zhu du zang ba sen na nga jie le yong ge da tang bu di par da mi che dong yu ba che ti ne ri mi xin ji si ma da 다 대지 텐줄에 겨고 주디 샘나 나게다 가송기 아니 제리 순주 조약이 체지 텐데 소샤유 제자 제리 니술 할래 리뷰 좀 봐 네 동 최고 차원 나와체 에 능수이네 다용기 정다 체대두 치료라 간거리 쉬면 내신 응 뮤즈 마부 전제 다 속고 양주기

0: Sajukab, Chomalame Gangkor Rugaki, Rubin Shati Jui, Ruminam Gongne, Gangkor Shene, Lujon Shebaran Jujuce, Rumitama, Wei Chuan Shi, Tsongan Yusaran Zum Dusu, Konzo Tsongan Anjurgab, Luburtu, Namsi Timne, Chabapub,
1: Chab Chimbapubi.
0: Charba Pope, Tsongan Gogar Shakbe, Gangkor Charbe Tsu, Dunji Changlong, Temar Chu. When Yang Gupter, Kongna Banganja Kanyan Chikime, Kanyan Sena Sator, Chaba Pom Jopo Yula, Chiang Deu Yu. Tiang, Jinju Mundu She Shortu, Charba Chi.
1: Ale Huda Po, Chua Machita.
2: Dodden and the Hatu Habato Rube.
1: Po, Chua Machia.
3: I'm going to go to the house. 로충슈디라즈다 민리야 리즈모세리 경보충 쇼겹라 콘솜 능무지시 콩기첸라 리젠 회슈요시 콩간즈 미나 조지르다 첸라 게 천상화스시 콩기 전도 예배슈고 베등간즈 시그제 첩제제 전도나리야 슈부다 좀제 네망부터요시 딩에 부겜버시 충두니 아님도 간그리 쉐야갑요시 고나서 퇴도

0: 강고르가
1: 특제 대비 춤숑 규급
0: 강고르가티 미조타 람드로 준호 작단 대회 치와투 슝라 쇼니 송카 림시 뇽투 송와타 콜루 차트티 급디 얌숑 루양수
2: 겨울에 참으시 동안라 와야 뒤로 멋져도 멋져도 가
3: 뒤로 죽어
2: 예 죽어 쇼아
0: 총습 돈도 셀럼비 눈초수 우저티자 맵탕 통자양 대회 치르시 당시 장외 시롱리 신랑의 소마타 담바 차르치기 정수식 추루에 깡고르 신규로 대회 참조 중

0: 쇼게 체바 법자 다 디리 당거를 중요한 용기 말이 삼추 다 이네 닝고다 공다 남탄자 디가 용바이 문에 기부시도
1: 나 시그제라네 이 강그리 쉰제 제베 인조 티조 다야라 갑시다유 디에탁바 총총게나 칸제디시 가이스나 디게 긴감 고르유라 송조 야부 총자 리게 소자 가리니 연두치기
2: 十四七了如果去确实做恰恰比那军队刚过训练妈妈提出去神就来个没那年不中他几个中心提前恰恰比那俺最容易最爱的就那中他切吧这个马上不过这月子他人不着头马上端个什么着要着呗端个下差不着端个下着要的滚个生死的快感要啥
1: 前呢，滚卡快干又快团卡里呢？快干是那卡是过的，
3: 卡里呢？卡不呢？罗西嘛罗里用过的。
1: 不过现在工资刚刚出的，听这些吃了吃完呢，年纪可些还有可住的生病。反正点个头子里呀，同真钱钱，行个毛多啊！上了几个小队，人家住的地不是大。
3: 等下新的毛病呢，上路新的车队钥匙，还有新的铁路路的充电里，这里啊什么东西多啊？现在俺做恰恰那里，铺个车就越不高了，每顿困难都就越麻烦，还过什么？

슝람 간라 교보다 안지 개버지고 주치미나 오늘 즈부시도 예전제디 장면 남배 냠지 요시 직내 포트여바타 니네 뉴제네 야부고시 다도 지카 제뉴타 야카비 야르제에 된제 주고 요시 7월이야 튜엔제 강고 쉐미나 딩주 7월 주고 예수시도 마르팅지 덤네리 야란제 모두 정도 잡아 로고다 딩주 7월 주고 티 콜로조다 시시 티망시르다 강그리 쉐엔제 제 장고 삼나 담부디 콜로조다 장고시 tene rinpe che zenui shinda changwushi. Kholo zudan te kei chimshi dhari. Tanda, gangba thang, lagu niga birba zamrisha.

0: 민궐 샬람키 계급 록체 카트 할리펑 총강
1: 보 다투스나르 쳇제데네니 보라 로보카세시게 겹제 로가나르 쳇바규
2: 조호드스비 다이네 주드코는 깡바츠르기 한국에 배고는 추배 원래 배미도
1: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기브도 군디 데비베 마체 주데 인십지도
2: 한국디야 야고스도와 티브와 지다마쇼 양외제 구두 기재지가 군에 레버 있으니 콘치부 메고
1: 콘치부 맞다 한국 차라 꽝니기 급주고 깨리샤 디가라 꽝니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스레야 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딱 말베
3: Nogi Padre Lam Chachi Yen Yuezi, Kwangze Gorong of Jungurgutan, Gosur Guyinbe, Jerju Yizitan, Jasujanum Lu Chu Yizi Chazan Yube, Tum Jungjik Puyuin.
4: Yamin Kimbe, Nokum Tibu Mipta, Nokum Kaba, Nachu Yakstumba, Gona, Guyukur, Lotsing Nidu, Lots Jikin Jimotoba Soki, Yamin Nichu Tunsi, Yobu Chingpi Tanto Pipta. 青皮汤给吞些青皮露泥结合起青蛙拉鸡鱼鳖也没拿出去洗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净
0: ཁྱི དང ཁྱི དང
5: Namgyu takpa zhongda chi nye tisu kumshi diyo nye tisu kina siida chambay kibya nyunga, menga zhoya nyunga, me saya le nyunga. Ta nga zhongda ma chi nye diyo liya, ta nga zi mangu rizne yungu marayi.

0: 주르바 이내래 키나 타는 알로 춥주인 다 체는 초 아이스야 요 말이 거두 지내래 어디 약슈리
1: 아 레스 레스 빨라 베지 다시 잔능 줍다 남자들 레벨 레스 야피지 직

0: 도체 참여 거스나로 자제 로가서 신이나
1: 겹제 뭐쪽든
0: 아 안남 유인식 고소 가 개발지 갔다
1: 버려 어 that's the message
0: 아래
1: 좀 짓다면 난 조금
0: 아 니다 자는 거
1: 니마 제제 강이야 다 지기 나나심심 망부도 와
0: 와서 봐라
1: 지기 명강에 조야서 좀 많지 다지나마 퇴제제 언니다 퇴지디 좀 다친
0: 어제라
1: 짓다면 난 조금
0: 터잖아 터잖아 레즈 지기라 그라게 칠레 얘기 더 네발라 간디도 그랬잖아요
2: 어 낭남도 발라게 지야 타이지디 클리클리 내래 어 나로 쇼디 그란 도나충에
0: 어 샤샤
2: 쇼디 십지 동안 타이지 사디 야신 메다 만자르지 카레스나 어 칠로네다 두발야 가서 클리클리 어 카레디 잠
0: 잠버스
2: 잠버스 이내래 쇼디 간거 나로 내래 되고래 나로 내 수디 칠로야 디 멤버 흔돌레 타이지 사 티웨자 먼저 스불르르 지야가지
0: 어
2: 디가래 디 정다이
0: 왜 야구도 오네 금시도 좀 오네 야구를 시작 제라 다들네 류종승이 돼 양 류수원스 그러 봐 나는 저 이제 냉고 뉴브스고 말베 다 등상 저 소외 저든데 망부 통용도 와 미카지 지 수부 다 수부 야구 매버스고 그러 봐 다 같이 참배스로 이제 예연 대부선은 남산 수 그거 줘야 수로 되지 봐 그냥 미카지 수부 야구 유도 야지 참바다 저 그거 좀 온도 와 근데 류종다 류수원 그거 와라 야 개발시 가르나
2: 어디
0: 다 냉고 뉴브스고 그러 봐
2: 디 개발어스 요리 등기 가서 당고 러브다 차지 어 가서 정다 nimkyu takpa chongda chi nye tisu kumshi diyo nye tisu kina si da chambay kibya nyunga, menga choya nyunga, me saya le nyunga. Ta chongda ma chi nye diyo liya, ta nga zi mangu riz ne yungu mara
0: yinye
2: kina si da mim chongda chi nye da dupu ina yam tiks mangu ori. Menga yangsi chol mi chambu lamsang goyo cho nye da ndeshe, ha nimkyu suwo shuk meb da, kare mekibir da, nakale kaje dekyo dinte, o dinte. mang tung grel
0: a da yang ka ji de se do wa lu jun se ya de ji shu che ta bi na ya su gu ne ge de se ya ji zem nan yang su de do wa de ya da na ji de ji wa
2: de ya wo ne chang ne ji ka se da ti sha ti wei ga shu nu ti ge le ge mang gu che nem ju le ge mang gu che tu su che ma ra che a tu su ji ra bi lam sa zong da chi chu xi zeng a zi de qi nian de yo ba da de gong xi di yao ma ji ka le si neng a ji su wo le mi ye su ti bi che wo ba zong da qi ne le ji ne di ri ji ne qi ra ti mu ji le zong da mang chan su wo me ya ge su che yo ri su wo le ka le ka zha yo ri a nga su yak xue chu ne 가즈 정달이야 착시선 약수
0: 봐.
2: 답변 차차는 사고질이야 탱숨내가 바. 탱무지질이야 감 시준에 굽지 바래야. 어딘데 착시시던 돈은 약수 봐. 뒤 착시디 친제 글리클리 수고 정다 수고 패게 야야 줘야디 어디스 야고래.
0: 그래서 배하고 손다 집 사고 싶다 손 나서. 다양 카지 손나 가서 소비 사도 이제 믹스에게 서시 넘시. 봐. 대다 뛰는지 안 하는 소리 이제 30 가르쳤으나 이제 검주 배하도 세워 송도와. 근데 일단 쇼게 이제 경경 소 이제 과라 배하는 좀 막 비율 봐. 근데 인도 쇼가 나쁘던데 비율 아니지 루제 쇼 집세 나나. 다 이제 양구소리야 도자나야 돼 계속 보자 봐. 도자가 섭서 나야 돼. 계속 보자 성부도 다 하봐도 뒤 나로리야 카지 광보 방보 개비야 주자손들 뢰빈나. 이제 빼몰 잡을 수 있도록 송도와. 대 답지지 여러 번 보면 되거든.
2: 대 답지 이거 봐줘라. 네 다르지기 추세지 써요 그래. 대령 아니면 검치지 치지네 마케즈 쇼 근데 딱다 딱다 써요.
0: 계진 간다. 뭐 다 해야 되나 봐.
2: 어디요? 어디지? 아니 지네 아주 등기 송야 돼. 그래 딱 빠르지 공부라 공부게 야면은 바꾸라 바꾸려지 되는 아니요. 디카레 빼면 다 되게 리아 그 망게 불발.
0: 아. 네 송지 체리 계속 봐.
2: 어디? 세상

0: Simonenge, Tuzuki came bear that didn't answer his empty. Shunam Tarashagi, Nabalengezo, Nansu Jimelisana, Yang Gazio. Thank you, Shudanjaro.
1: Lujun Chibar, Lotseki Kebarni. Lujun Chibego, Purim Ding Gribatang, Jimshin, Shukchero Dangaji. Lujun Macheko, Lujang Luzet Gribatang, Tedi Mibar, Anna Uzu Chigumi.
2: 예쁘고 멕시키는 미 공도나 주샤 섭도 교시한테 숨기 리큰 말에 인지 민지 멕시티 어 텐데지 딱 응그 딱다 쇼라 그게 아니 그래 디 텐데디 쇼가

0: 대유.
1: 좀만 사 나야 시타스.
0: 네랑 말했었지.
1: 대명 디디 마연 크디스.
0: 디르 안 깨다지. 사람 좀 투쇼심소.
1: 침소. 상한 주제 타보다 녀스게 줘. 더리 그거 세제 녀스 야 혹시 이. 고조로 이 길이 용야죠.
0: 예, 야죠.
1: 야, 통제 되샤.
2: 아무라슈메
3: 아무라 고바테소
2: 아무라 루가시가테소
3: 스님도
2: 몰라게 기다려 말없숭기 아무라다 아구 우라님도 테스
3: 아네 바비님도 니체도 스타로시다
2: 레스 아무라 아무라시다 아무라다 아구 우라님도도
3: 夏天,这,没你们都怕亲戚年哈着。没你们都都是夏天的。
4: 起不下下,大不过年人不是。你不过的呗。年人下,这都。强子,没脱下去,去马萨婆去不是。没事呢。没准对于呢。让给嘎图嘛是吧。怎么了?无事你的,有你看那种好的这种。让给你这些呢。我做卡住过呢。
1: 明天做大家这一桌把你家桌今晚你爹妈要啊让爸爸你要下马里今天三个天这肯这的有人说说行不许多我的我也有差了可我也到学校嘛的呗路安年不大这就年不我那这样不多三年用作归为前一天没什么有归天意让给搞不起个的三句
0: 오늘 전 랑게 제 영등도.
1: 네디 로맨 치즈리. 미스 규제 해체시다. 네네 부 십지 유고. 이네 시치 큰 하고도.
0: 디낭 낭디디 네버 해바 첨부 쇼비 미니게 유고 금시다 쿠르 마대 봐. 빵아 침비 저도 좀 들샤. 이네 고노 테베 긴게 군님이 지 교심다. 저도미베 동이나 후부지. 시에다 되가 티에라. 나 교수 김에 딜레랑 게 심조 망체요.
1: 네 하신 그제. 너 총뒤 제단에 가면이. 당고 전에 교제 저과 이제 단가 심비. 레완게 나 단대도 되 잡지. 저시에 야주 아. 나 무위에 야로지. 상아 주로지. 도도가 루아 야고 디제스다 같이. 네 저라리 야주 그 저스 로그에 심소.
0: 랑아 야주 슬롱아지. 你 让 切掉不是？可是爷爷，你妈看上去多端的，你王妈给让右边休息的，清楚长辈出席时面写字的，写字的你王妈出了钱的，且长娃儿，的，娃儿，你躺在那儿了，看起来我那什么能大意，让给俺看起是你，你写字，我那意。
1: 这些人给心里边修身体给我们是咱拉不是的老孟的个亲戚不是你妈的什么下面他认为你搞不起来去亲戚刚那次的个天有你的事情让我那大爷老远了这妈的没对你让给他去这对夏天季节你都得个着长谷县呢俺不过搞不
0: 上海老朱拉子的，毕竟从老远的若干城门掐子口，俺就过来他们多。可是，这些热闹，你们都听不到热闹了。我们呢，就是大概听说。
5: 夏天穷啥子啊？是不是没有生病？多多对俺看了几单，没几单，干么你们在不等个嘛是？
0: 对的，开药嘛是。俺做么那不归路卡大家吃着的，别个有呢，不晓得是。
1: 用啊，也是。
5: 今年是大多啊？
1: 七八天这才能见你都。马西，让点垃圾带去，是吧？多多不给是大哥。
5: 让了，省这垃圾，没多等这土是什么情况？
3: 今年远了的，我心这些外面了。年节过呀的，心是不是去的？那中午没，那落着。
1: 亚马西，那最有谁？前头
0: 俺住远的。强子住远的。
1: 啷个了？是不是去了？
2: 困起来的多，大家念对。阿姆拉，年年真难，年纪大，团聚。
1: 人特别多啊，对不？
2: 对不？
1: 今晚阿妹让你们都吃过啊，五哥。
2: Yes。
1: 今晚阿妹让了，谢丹丹了，用不？
2: 年轻个月，我听见年真的对现着。
1: 听我去对接，那么啥心中耶？
2: 现着。
1: 前头让给阿妈去端的。
2: Less.

ngam ra la gabi yu sa le don che gu ngi shi so wa se di ran da ne shi go ri ge bia go ber da yi ne shi bu shi ra te shi nga ni tan de shi ne so wa se de go se su da ni shi ne go se su ma ja mi san gu chi ri xia la qiu gu ya gu chi ri xia 我呢拍面三个起来，我最夏天嘞不要去。现在让个姑娘了，搭档要我谁呢？姑娘给让真叫起来。菜地明了，西瓜某某啥，弄香个啥当的。我的啥当冷面个面的，错啊，卡不卡水有呢？让个第四对，错啊。 나만 임디 마치 비치어 쓰게 니 와르다 샤티엔 잔지 제기 군이 소와 기브스케 아초나 나이 기브용 봐

马卡的钱回家的那要乱死哼要让姐她叫着娘亲送俺妈这次一杯吧那要冷个面那谈的过有些血滴生死大年是过给샘스 다니 세야체도 니에 도구 가서 있냐고 요 말해 나 단도 죽어뒀세 죽어 니니에 죽어 알아도 참 부친이다. 샘스타니의 매상 상매 독단체 에스터지. 미지 죽어. 미지 죽어. 장장 슈슈대 대제대 주르시오.

0: 다리 길에 계신 소들이 삼에 예담시시니 로디게나 예킬레 리트 중배 냠요 냠취나로 숨기 리트 고시나 예두세드 레게다 두베시 나 계신 사람이도 예지게 몰라다 예요에 대한 신앙사 예나려고 시진이 쉬우이 나 중두에 로아침부시 제마무이 중서나 나스데세 고르친주디 뉴제 암라 투조명 채워스무유 이내지를 성격같이 무유도 사투슈 디네람사 디디슈 우상은 디뇨가 삼중아 나는 이다 칼라스에 사루 중세 고르친주디다 상란디 통두 샘디네 나레 바보다 아미입에 손나슝디 니세코 나다 지켜보라 가미슈디 공개 기레쟁기 긴지고 소추 원내지샤 무고 약부 샤베 지러 가서 킬랩디게게 디테일러 공부 시고기 러시 주콘러 나 즈미럽디미 니럼나레 나라스 중고 트리닝시 차용 삼요마시 제컵돈데다 미마디 기토바 디스 컨제스 쇼브제 나라브자 주디 롭충스 제신요메 제자네 루딩서부 슈시모소 이데 예체너 디스 상마 당다 제컵 시슈 상고 임버 뮤미 꿰프치리 쉐데 되다도 수주부래 수내그지지체 곰더 대비토네 된규치고지 나 조시 삼계를 성격 봐주디 원에 민망고 토뉴 미패보다 규미디스 레가스 법차부 민차 미고베 레그치 소화게디기 급디디 예신의 고스스 나주 중고 남슬라오그 교화 침부디소 상람나기 억울하다 아자라 바라 암라는 신기 겨우 최도만불 배수나제 충부시지 다쳐 나주 조추 차대부지 퇴진주비야 고급요지 이내 나래 충두내 유배 삼수춘주디내 고소비 다부도 내대체 링내 송겹다 대두 겐소 더도 창초러 위교체비 예대 자샤리주임에 세무소 이내 미망구지게 낙주시라는기 我的钱呢 阿米于记者来面 你也怕不得比于地呢卡车特命度 穷队呢欧拉达阿加拉斯佩斯 他车检查下边 才刚过来决定给 年纪的时候 车特缺的面 阿随米热地米 各种措施不过的 过那时候请求的 客户心心 那外几位内事主 唐国南部的 清水娘下面 过了的桑兰人家下 松劫起 过那时候永远被撒下 니다 가가조주제 슈니 친주디 기부제 계주지 딩어서 최고 영역을 내기시 말베 제자 예제지 가렸으나 我 다그라면 좋습니다
1: 양보수
2: 양보수
0: 다소 소중에 꼬르다 리주부 상황 가르유 승비 개세 유협이네 상매 신배 상황티지 가제 배순다 균충 흐미 남야 심슈마 도시하지 상황디 수고 대슈배 현재를거주시나 대대 대외망송토시 이내 예터도 커서치야취 디미망고 투무토 유배 소르나 서무시에시 개세미세 겜함 유배이나 차샤리 주주고게 여행용말다 더더 평송소배 김사시고리라 지디디토 랄가 수치니에디 지제 요구시 디제추나 랄게 수수친심에 러포 치미더듀 시내 소설 풍성 추수 다음에 시에 도주라 샘나게 뒤니 워머 대비 리주대 용구지
3: 오 영수사 영수사
4: 웨이동
5: 로
4: 아마 좋아하시
5: 암라 기랑 쏜다
4: 아마 요균이 세다 루이 캐브시다 야호 치니치 어유 마시니 세다
5: 아무라 기란 장소 고수님도 고르지나 쇼는 야구주 요소 편지 다 도치야 요시 생활을 내주라 유네 로보치야 요소
4: 장소다 와르게 스슈 마체바 마시 나 군주치를 대제 군일을 욕지게 안수 와르가 아메 군일을 욕지 타라보 수기 땅아 니에턴다게 군주 심지어 체로 중두도 你也可以去了，对吧？想想你，我有不有吧？ 可军了内于人呢虽是前年不住过死敌人全个缺你人。不过虽是去前马切达这外缺你有马是达。我给他借图的那段的切的血水让给我三十图图的。
5: 阿姆拉既然图的那天大地你主管请求你强子和你给策起既然了他现在休息。
4: 有啊。
2: 让人内港去捏闸那在港去没捏闸只这两个姐姐等到咖喱坑你对啊
0: 咖喱都你那地是让切的嘛对啊
2: 耶我打着我好了人让给他们两个菜干用的你让谢你其实你定你苍蝇个高度动空间给不要嘛的让你刚刚有过去哎呀过呢阿子公主的独立起来
0: 你也听这生命都地名了通面生的马借不到没有不下的人他这下拿了对钱不过地里今次挪我大院要去
2: 我就拿了嘎起土地了都是土地让你们看见出去的拿了年纪大大我大你拿这些爹
0: 们
2: 有当
0: 然没意义到钱我妈这每次小哥就是给不顾别你们能行的那大娃给我出去先生那你的小区节目就啊

0: 모제 기콘 상마치 교생 없니 조나 비바치 지도
1: 예 자, 죽었어 위배
2: 란도 제드
1: 가르쳐서
2: 난 님은 가셔지 칼라 야오사 토무줄라 니 야오쿠무줄
1: 두즈초나 맹가르타스 제가교 랑글로 세계 페미디소 나스네 냥구수 삽지
2: Di resim ge suen do la, lo thangarab le ne bu gu sorish. Ni na kolo tanje, kompo ge tuomu duge a.
1: Sirsun sensei ge tonyam kolo.
2: Nye rang chiya shi yu, pomo rang bu chung chung ribe. Sim zhe do chen di yong duge a. Nye rang xie wu li chang. Xia tian ge sim chun lo ma yi gyu danya lo samlo do la. Xie mu do nye rang lo, lung ding ge yi da.
1: A si, tuen da di su nye nye ne peng chi che sa. Permitidae, Joa Che Sabinda. Chigegi, Geja Yube Lopchen Kaseda, Joa Chevi, Rang Pomijang Jeda Che, Nanda Yomachi.
2: Sui Chigel Tungisa.
1: Di Rang Lopskiba Marbe, Tip Chicha de Lewa Chicha Lugua. We see Lopchen Tunje, Simju Lomjanga Chigel Drogocho. Si Yuge, Tanda Chigeda Ge Nang Lopsuji Tu Chevri Sigi. Di Yang Marbe, Jima Migan Cherchin Suna, Dada Nye Shunzi Chen Tangshaba.
2: Namu Tume.
1: Chen Rang Shunzi Cherchu. 지라게 마지체네 저르바
2: 녀랑셔 오삼제 대유 전개 상한데 미신달 돈다
1: 양 가르쳐서 단데 야고 쉬어 말베
2: 야야 하도 되다 미요 녀 두게 아 머신이 아무 군이기 수 쫄쫄 주기 夏天 롭친 퇴부지 나 고추님도 망스 되는 생기 지금이 되면 숨대 지금이
1: 용아 쟤는 얘 단스세요
2: 쟤는 쏘던지
1: 저도 쏘당우래 아래 링규를 봐
2: 안지 김자대 라면은 육마리 성부두게 니라는 쇼 쏘당내 랑등미
1: 딜레라 교수 맹갈다가 교 뭐냐이 내다 섭지부도 로슬렌디들다 나스선사 맹갈다가 조시
2: 라수수 롤레베 나자되시
1: 예. 랑은 클래스가 계단 말베.
2: 써.
1: 용아, 아 주의. 교생 엄디 전한 피바치. 나라.
3: 도쿄라지. 몰라. 나만의 쇼비니. 키랑고 뉘게 신의 문교토스. 나 약도해라. 年半了的阿姆拉来续面俺他为其他人学啊用笔俺其他人给他们要日子来了日嘛日啊莫拉给日子啊莫拉俺们没清查时呢其他人在用龙是来用马日其他人要我借书啊你也要我借点我我年前能安心这期去其他人普达其他人那么日子啊 키랑 순다 군이 괜찮아 싶슈도 뭐 돈은 챈치 돈이 안 줘버겨 된다 취취지치에도 니만 한 줘버겨 도기 앞으로 돈치에 다 꼬이 챈부 차용기 미겐 거 차용도 앞으로 지래 도가 양맨 키랑게 주도 난다
4: 어
3: 키랑 뭐 더 수요래
4: 아 나 로디 그 절리에자
3: 大哥把军头热，老孙拧巴钱呐，
4: 土沙把给不穷嘛的，怕露笑。俺来，莫拉光不错，
3: 我主意的。
4: 夏天，你让了谢我。 让住对新多阿姆的给给啊，第那个的给让给莫拉了这，第二个大神姑娘了这，第三个个表姐这，拉玛的给学位东的，工资我忙了很久了，快就哎，让给人家工作的给了转学啊。Less，
3: 不啦，谁的鞋子多，俺开头没多啊。
4: 节目多呢，开久了。 야
3: 你把那个扣着。
4: 让个爸爸搞不起个嘛的。
3: 不啦。你把那个其他事情能够明度公布的过。
4: 谁说谁呀的。爸爸打皮怕的团大的。我想在爸爸妈的。我老亲你。
3: 其实我其他什么人嘛的。
4: 我让你老家的。让妹妹主要疼大的怕没你的谢别啊。
3: 我一谢你对的一年会你多明度。我谈的会你打这不没。
4: 听这事。
3: 你把他谈的那么地光了要的。你也是能会你打这些那么多学姐贴过的。可这些没两个去没打钱的下。从到俺们那空上俺的面呢。唐姐的鞋不就给不接学的从到真都难学不得啊。看到俺唐的把那土鱼的眼眼骨的俺们那土鱼的呢连着鱼没得就这些。
4: 夏天。让我不离别接了。你让了若几让丢鸭鱼。撒过日子大。鸭面呢打不起多了引进啊。可把天气给不学啊。
3: 类似。
4: 你宁可当心个月，我让你当初的。
3: 我那啦，我是听真讲了。
4: 我那意，
3: 既然我多害怕的用过这呗。一年不啦，俺们面前仓鼠呢，既然怕表姐把那你们都学呢，把那他那钱来了五块钱，先来让我买去账，跑来用起来些。既然怕表姐你们都学呢，今年矿得过难偷的，明年矿也做得过难偷的。不然我是给人的药物多可我生不起一年都得不起的名字啊其实得不起来求呢你叫人家要把他们洗不过不得
4: 这让这洗不定这写信个没变
3: 不然俺就需要把钱的
4: 他的年轻你也差没有考虑年过去
3: 给人家把那脸嘛那样用在你还顾虑空给人家贴上咱这人嘛人空间开始看了菜啊贴不通就出路啊这些。
4: 大卡过这。

0: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ཚང ང ཁེ ན ཟུ གེ ཐེ བ ཐོ དེ མིན དོ
1: ཨ ཁེ རང ཉེ ལ ལབ ཟེ མ ཆེ བ ཕུ ཁུ ཆེ ཡིས
2: ཨོ ལེན བར བ ཧ ཤོ པོ གེ ཇེ ཕུ བེ ཆུ ནང ཤེ ཆེ ཆེ དེ ལོ རབ
3: རང གེ ཆུ ཕུ ཏུ དེ ཆེ དེ ལོ ཐོ ཉུ ཡུ བེ
4: 哎,我死了。死了,你鬼打你死的,对的。强子。嘿,金木。那是苍木鱼的。对的,那是苍木鱼。那是一不接得的。这是的,这是的。嘿嘿。那是苍木鱼,对的。有俺们死的。让你可对你,俺可把给我们去。所以阿家里给不了吧?
5: 没可能听你看这些。没听的。可能听阿家里吧,阿家。俺可把没接不接,这个。
6: 我是 낭다메다.
0: 계속 낭다메 봐.
6: 언니 낭다메.
2: 니킹이세요. 나들이 된다. 개침부시야유. 뉴아. 도스지. 와르시죠. 야.
0: 밝히다 밝히다. 양와로 이시베.
2: 나 제포모 메메 존예리.
6: 머미.
0: 니 야우요리.
6: 머미 야우요리.
2: 임제체도 이다. 님도 이다. 쇼쇼쇼.
7: 지지. 지지. 나 잘못했는데 이다. 이다.
8: 이다.
7: 이다.
8: 이다.
7: 이다.
8: 이다.
7: 이다.
0: 点这个切多下大一的那你怕罗里斯你多点这些的啊这是这是那天怎么的东西听这也个了听这也个了夏天在妹妹亲差不得我那天去抓脚了你想起给亲戚老还想亲不约嗯我就连不通的俺嘴给谁不是的让给你
6: 俺呀，姐妹的。老吴。啊。你让姐去吃药。
9: 学的呢吗？俺看是青鱼呗。看你看着。你让
6: 不给面子。啥子？你们都说话给吧。人家不给我了呗。不给的是啥嘛？
9: 你让车下去。嗯。你觉我抢劫，苦留一我，很多不的个要的。你爹呢？我让你如果的那爹也没有的。 不过的总伢子如果能同样去做的生病，俺最困住歇息了，困住人类讲究，困住上我吃不吃住你们多的，困住所有养活起，之前呢，不过的最难的，理想大，夏天能行，可些是痛苦的，
0: 中文呗。
9: 主妹，
0: 上个写完年去了。

0: 가보총. 가보도. 도통군의 가보도.
1: 야야야야야.
2: 랑로루야디다. 루브슈쿠다투. 투도토다라키. 야오셰뇨라.
3: 로유.
2: 아메랑루쿠두사브슈뉴유. 피겔레지 케오토노쿠아. 랑게 감춘주디데스키제. 돌라카츠슈쿠제. 토부디게 칸그시.
3: 아지암라. 아마이메 주니에르다. 요고 주니에멘바.
2: 칼뉴시부모. 먹고나 레스노. 뒤기능시 카르사니드네사야 가봐요지. 먹고나라 냠보시다 요마시다
1: 수수도 먹고나라 삼치 교럽
2: 지교 나야데 칼라지다 칼라마당 고도 저거도는 그제 쳐오시 저거도도 냠보도 세비니 심은 가서 요마리 싱규베
1: 이네 망다라 쉐샤
2: 뇨야 메베 카몽 고디르 제제
1: 제케시 삼루제 암라가 손바뉴 랑 보모 도소 개케타 줄샤 도소 개비아 가보둘라 도소 개업 싱기
2: 디랑 그거지 마시베 자매비는 알롭스게야 그거 봐봐요지. 샤디 롱안에 배년이야세 대비. 롭스 녀기비다.
4: 얘기나 열도 전에 쇼기. 키나니메노. 나 두서 화이게 싱제.
1: 제. 고주셰위베스로 시도와. 제. 바벨로디게 날란다 좀 싫어하지야 뭐죠. 마세님도 대 뉴뉴지. 제잔 바베 권달럽쇼.
2: 권달은 편통스비. 장게 가르치 봐. 카발스 엠스제데. 원 동주사베서로 시기. 인가 카발 대제데. 보면서 니 주녀다 돈도 고고도게.
1: 두서 개비마.
2: 도서 가르게 봐.
1: 된다유 레게 거리.
2: 소레게 요마시. 나도 돈 예수 배상이. 니 나 뭐 주다. 저도 주도 집은 내는 거유. 보고 요요. 니네 견고를 요요. 나 레다 돌아 저부터 주. 돈도 저게 클라스. 참은 예수 와 마시. 레게 신이들 아주 거기 배 소리치기.
1: 뒤서 참은 예 제 말베.
2: 참은 예 제비 스교 뭐 주.
1: 제제제제제. 참을 안 게 제부다. 예 가게 제메. 잘래 준비시.
4: 마제 키나니 셰즈야마 요는 용도에 진닝부야 안어게비슈 니마 니즈야 시기 되제 초하려레 니가 요조조치 뜻어유어르베 스닝아 퇴녀르다 키나니가 나 참교도스 나는 용도에 니 쇼티엔초
2: 아메란 가비 요고쇼 랑발라데 조규메시기 멍멍멍스
4: 키나니 비즈 톤드유메나 발라기라 교치체나 키란 차샤리 조초 데르손드 퇴비어디 카르세세르바 암라 키라이지 체나 몰라니르 셰지 슈투니세 디네 키라기 신예모데 수센 토니슈노 안타게 지바 요마리 모네 요마리 니키나니 로지 투즈 제초 키나니 수수 식체나 체모돈 소양야 지규리 디메노 셰지 마균다 데이나가 고너이
2: 그지 삼시 메바 바바다 차지 충드네 아메라는 요카 수치금도 나 시그니 모두스 같이
4: 멍멍멍멍 저야 허름이도 군초키
2: 나 하면 모두스 장치수는 아무 전에 看 먹고 지내 두게 돼. 장충대 칼이 님 보시. 다들 안 찍더다. 뭐네 잡자 추구하지도.
4: 아무 공치제 롭슬링가 중에 인민도 왜?
2: 제대로 교수교.
4: 나 진짜 소야 가래.
2: 알아. 능밀린 좀 받던 아재는다.
1: 그래. 충들 왜?
2: 나 윤교티. 나 윤교티.
1: 장마랑 여리.
4: 그런 일이 됐으면
1: 몰라. 드리샤 드리샤. 마무시.
4: 암라, 기나니 소지 나다. 대체 대나고 말이 로디게 도스쇼송아. 야 지금 맨 대육쇼.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바다우 참조바 로탕 협지교부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 줄람 균형치바 초주 묘고 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줄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대당 민비 애줄람 털와 신비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공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 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 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 탕 레군 기레 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대당 딱제 치고 캐시 차와 게바 탕 로 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고 강변 남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다 균형 치바 조내 쿠공수 권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 개밤 로교급 장쇼캄 라베 춤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고컵 겸미베 짐치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컵 겹겹 꾸유마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컵 겹바탕 권내 탄웨 민컵 겹구 랑우 국송라 숙겹구 랑세니가 펜라 디탕 용투

0: 자주 혼수 니엘비 혹시
1: 치료나라 세브시엠드괴 드스그 장례제비오리 나지게 정야오지 야데오리 드스그 망슈 로고 사바 이고슈
2: 통기 매브 자지 비진라 드스그 망슈디 이허여러 이원 좀 되게 배사버지
1: 통기 미도 소스기 나시엔 장초부이
2: 디할야 하러제 마비지기 탐제 신예디
3: 아이 가키라니 저거 먹겠다. 기니 초초 니르고 이제 자시 비슈.
4: 여봐, 니거 카카 초초지. 小豆子다 고포 초초지.
2: 나다 小豆子 속순지를 사야 가리나.
5: 바이바이.
3: 차오. 뭐야 호동아. 고고다 키라니 참부슈도.
2: 보라, 키란 게 가르스고유.
3: 라는 나무시 라비나 나 헬로 대용아
2: 깔레시
3: 라모죠 딜레 노브세가쥬
2: 但你的变色子控制没这哑巴人。看看，疼得痛起点起还是啊，叫什么？不过看这家难嘛的，你两个那你随时去个帖子。
6: 喂，几条假啦？裤子烫得疼惨死你！几条假啦？
7: 对的，爹。 저 생그디 홀로 챔치기
1: 생그디 숙제 가다 잡으시면되게
2: 되다 생그디 나는 시 잡으시니 정도
7: 타라빈 염두여블 누구 사바이에베 생그 상매 속도 젊은 도가
1: 속도 만점에 가와 체열해 고주시가 지금 말다 덩긴 아주 톰베 생그 수부디소 로로 만점을 퇴보셔다지 유럽 숨부디 민결럽다 진결럽 연결럽지 로고 삼부디 진결럽 공매 죽주 지시오부다 비지디 진결럽 뒤에 계사 군이 다부도 롱어 국딜라스 블루큐여디 비지 계사 대기 진의 공무 당부디 후빌레디
7: 가시 비지라 로고 길루큐레요 마르베
1: 로고 뒤디 비지 계사 대기 준비 로리 지구니 석시 로네 중국다 비징 체리 계제게 비지 저호 대기 롱고 리고네 지주 니드제 비지미 루고다 수규 돈이브리 십시시압규 다부도 롱고 봄드고 루규도
7: 당아조 비지미 고르세제 되니바 야노 오바 세가르 니바
2: 오바 세바 저와요 마지 루고 삼발레네 메바 더싱 가지베 창가 야고 시켜부이
1: 뒤즈다 심내 초라마도 로고 삼베 생거데조 창거티야메바 쿠뉴메베
2: 흥 아이 친구도 계속 창거마테는 내 명내 배 먹어

0: 家计单机就在外面，十多轻松也送不起。那些周末招垃圾，规定针对地基，别了碰就全部向外农村上木修。国家地大地呢，咱们家对那初步用为面对学区营业送不起。山东个有个娃懂垃圾，俺做山东的南国当地肉企有玩意，得给有用这部到了，没人家现在可不都给送不起。
1: 家对你，俺的三口日头做，日本向杂浦中村，对他人家交个业，满足了，得看啥比得没人要把谁。三个把中美对抗三百小店，控制一点些点别，作为内村办理些把谁。小把杂浦中村对抗三百头，加大拉路都要一月把当，中美对抗三百了，参见到年空，他从街恰从不要把人，原先以呢，中美门前哇，三百空币弄对接一边。
2: 也对，恰办公没多把当，根据专送土地没办法噻。昆明金融，他从的伢公从办些就有把人。
3: 这人，这人呢，他，你像财商人呢，嗯，第一个能来呢，这人康巴人呢，三不能让人不会。当大家个个奥来呢，康巴人呢，那路跑到哪呢？就去上班，那让三个男人呢，各做呢，全部穷死。
4: 咱不中最中做设备别的能涨了，全蒙古国制造，各种国家家价格的主动多么当，对空你家就过三处线边，忙做这对呢，恰进来说先有把人。
5: 这人呢，接到个头先打的，我们这做中做康索，他这一年子二十几单的，可能生意个什么呢，各做全部穷，当中央他们人他换的个人些事情，我们这呢康巴好像交不得呢，对下来，他只能说托这些康巴人，反正那都给他把身份呢，好像搞不成。
6: 你们这这个呢，啊，对抗家庭穷穷是康巴些
1: 샤양나다 당다 계급 기가진라다 강바 인더스 가운데 가조이나 하장 셴보
2: 자보 종죄 종면나 대공 사비노 보토바데 자본 향기 초대 고유기 힌차 세와당 종세 다제지 모예 때도 동화 모지 되자 준투 체르 동화 제지 모지 종제 가체 힌바리
3: 강바 사바 아 준비기 나라 로숨 기르래나 아 다 망조래나 아 용바비나 하장 아 전부 슬랩도스 민공이나 트거리나 랑 종족이 나네 또네나 아 용바 정말나 랑 종족이 망족이 라드 엔저리오스 다 무튜네나 랑 종족이 망족 아 무튜니 용바 용주기 SMU
2: 지모 흐말라이 숑주지 사바토세 미가토 손자 쪼제세비 고리 제모로 창고라이 소다 콩유진 대가 솔루괴비카라 로코모 찬양 러바린바 제외 잡이 니종데 니자레가웨 소네 까코히이로 멀로 쪼쪼럭게진 나가라 강이다마 흘루도 요긴여바레
0: 창고리에 소다칸도 쥐게 군제 돈타시 유나 히로난도 데차잡이 강이다마다이 강이다마 카게건 돈줄여바다 카게 순이세게 다마 참이솔라 안다지여바나 가데드 강이다마디에 송키 뻬마츠야비 다이바지 예제 예라마코카 창고라 소다칸가 탄제바 고용기 자단더 초참마 나지 소다칸가 예부자 용아 샤다지 창고라 라바 켐부자가 열라 로제나 렘바지 인제 라바자비 닌자 닌자라 신지게 자다 사바히 기나 잔코 제마 심버라 라비 신조라 가리 니마 제니나 자다 제스 라비 신조 이게 가데디 차진 야부 메자 게라츠 카구제 제니 양샹 조지리 로히나 차진 야도 신자 자단 라비 라이나 나지 디토라 사바제지게 자단님바텐초 창고라 소다칸가 라다야 휴즈지 예기에 선바지 창고라 라바 휴킨보자바다 강수태지게 로제나 뒤최망키와 라바자바다 강바비에 난히딘지게 베마초 권연도시비에 강기다 강롱기 소바시 왠장 니디에 따브 베마초 뒤카다 뒤카시디 무로주교라 따송시게 무로주교라레 소다칸가 망다자위 자들 밤미도 할로도예 예제 예라마코칸 창고라 소다칸가 탄제바 쇼송기 난주인더가 하효치자니 조글랑토지먼도 다히종나 니니바 라비효제 쭈쭈찬조거지 게난츠이 도르제 쇼라자니 다히 문제월조진도 자다여나 띵예예기 송바지 쇼이여니 장하당위 뒤렌카가 베마츠이 다히 나미시디 다히 본르당 띵도 동아다 자다라디 얀셔 쩐지게 타도 다히 통도 동니 소다칸가 토클 조여바지 베마츠이 다히 통도 동초 원장 자다제 토지디 소강양 마르 두무롱 히게지게 ᱡᱟᱫᱩᱱ ᱡᱤᱱᱮᱢᱚ ᱠᱟᱝᱜᱮ ᱛᱟᱢᱟᱨ ᱧᱮᱡᱮ ᱛᱟᱱᱨᱚ ᱛᱤᱭᱮ ᱥᱟᱵᱟᱛᱚ ᱪᱤ ᱢᱤᱝᱜᱟ ᱛᱩᱥᱚ ᱡᱟ ᱠᱚᱡᱤ ᱭᱩᱯᱤ ᱠᱟᱱᱨᱤ ᱪᱮᱢᱚᱨ ᱛᱟᱵᱩ ᱜᱟᱡᱮ ᱯᱮᱢᱟ ᱪᱩᱭᱮᱱ ᱟᱝᱜᱤ ᱛᱤᱵᱮ ᱡᱟᱞᱩ ᱪᱷᱮ ᱜᱩᱱᱫᱤ ᱦᱤᱱᱤ ᱡᱚᱝᱦᱟ ᱢᱟᱢᱟ ᱥᱤᱱᱫᱤ ᱡᱟᱠᱟ ᱡᱮ ᱴᱷᱩᱝᱜᱟ ᱞᱟ ᱛᱤᱱᱨᱤ ᱦᱤᱵᱟᱡᱤ ᱭᱮᱡᱮ ᱭᱮᱞᱟ ᱢᱟᱠᱚ ᱠᱟ ᱴᱷᱟᱝᱜᱩᱞᱟ ᱥᱚᱛᱟ ᱠᱟᱝᱜᱟ ᱛᱷᱟᱱᱡᱮ ᱯᱟ ᱢᱟᱦᱩ ᱵᱚᱭᱤ ᱴᱷᱟᱝᱜᱩᱞᱮ ᱡᱟᱫᱟ ᱡᱮᱣᱤᱱ ᱡᱮ ᱜᱩᱨ ᱛᱚᱢᱟᱨ ᱦᱤᱭᱩᱫᱤ ᱞᱟᱦᱤᱭᱚ ᱠᱷᱮᱛᱟ ᱠᱷᱮᱱᱤ ᱪᱩᱜᱮ ᱞᱟᱝ ᱛᱚᱡᱢᱚᱱᱫᱚ ᱛᱮᱝᱦᱟ ᱧᱤᱱᱴᱷᱤ ᱱᱟᱝ ᱱᱤᱭᱮ ᱡᱟᱫᱟ ᱨᱮᱵᱟ ᱛᱷᱩᱱᱫᱤ ᱪᱚᱱᱟᱱ ᱠᱷᱮᱢᱵᱚ ᱢᱟᱡᱚᱱ ᱦᱮᱱ ᱡᱟ ᱥᱟᱵᱟ ᱛᱚᱪᱤ ᱢᱤᱝᱟ ᱛᱩ ᱥᱚᱱᱡᱟ ᱠᱚᱡᱤ ᱥᱤᱢᱵᱤ ᱠᱟᱱᱨᱤ ᱪᱮᱢᱚ ᱞᱟᱝᱜᱩ ᱫᱤ ᱭᱮᱱᱤ ᱡᱟᱫᱟᱱ ᱫᱟ ᱞᱮᱞ ᱦᱟᱯᱚ ᱪᱚᱵᱟ ᱦᱮᱢᱤ ᱵᱟ ᱥᱟᱵᱩ ᱦᱤ ᱪᱚᱱ ᱦᱤ ᱥᱚᱢᱵᱟ ᱡᱤ ᱡᱟᱫᱟ ᱧᱤᱢᱵᱟ ᱢᱟᱨ ᱯᱷᱟᱵᱟ ᱛᱟᱝ ᱥᱟᱵᱟ ᱠᱷᱟᱨᱚ ᱡᱤ ᱢᱟᱨ ᱯᱷᱟᱵᱤ ᱡᱟᱫᱟ ᱡᱟᱱᱤ ᱡᱮ ᱛᱮ ᱠᱷᱟ ᱡᱟᱵᱟ ᱛᱟᱝ ᱡᱟᱫᱟ ᱥᱟᱵᱟ ᱞᱟᱞᱚ ᱫᱚ ᱭᱚᱭᱤ ᱴᱷᱟᱝᱜᱩᱞᱤ ᱠᱟᱱᱩ ᱥᱩ ᱢᱩᱞᱩ ᱡᱩ ᱪᱮ ᱞᱟᱜᱟ ᱡᱮ ᱴᱷᱟᱝᱜᱩᱞᱤ ᱡᱟᱫᱟ ᱠᱤᱝᱜᱤ ᱧᱤᱱᱴᱷᱤ ᱡᱮ ᱜᱤᱵᱟ ᱛᱟᱝ ᱡᱟᱫᱟ ᱥᱩᱡᱟ ᱟᱱᱫᱟ ᱡᱟᱝ ᱠᱮᱢᱟᱱ ᱛᱚᱱ ᱡᱩ ᱜᱤ ᱭᱟᱵᱟ ᱥᱤ yezi yela ma ko kan changula sota kan ga thanze pa sanphi ji nganji sota kan der soju ke ye ma ya ten ba cha ma ma bu ni ma thun ko sota kan ga khinga ja da de win ji gu re chu ji ye ze gu ti thu changule ji mu re de nyu wi ja da re ti ni chen do che thun jo gu ye ja da tie cha ba tho chi mi nga tu sun ja sin bi ri ji de nyu ye bi changula kan ga khin bu yin ba chen do ja da de kan tu che wa na de ge changule nyin do ni ye mama gimba tsu ma ya tin ba da ma sa tsu de ge yong gu ye man da zhe wei jia de jie si ba de chang gu li suo da kan ge kai yin su la lu de yong yi ji ji song ba ji
2: xie zhe ni ni jing a zhu xie luo ni du ni zhu li bie zhong li zan zhe de dui qi jin men zhe xie gui zhe xin bi xiao bu lai yi zhe ku gong ku xie zhen zhe de la sa zhong jin dao yong zong yong ba ji zhong da de ni wa zhe ne chu bie zhong xie luo ji xin kong xie bie jue dian zuo xie bi da re jin zhe de de རང ཞོ ཅོང ལི ཚ ཅུ དང ལ ས ཅོང ཅེ སི ཡུ ནེ ཙོ ཉེ ཤེ པ ཡིན ཡིན ཇ ཡོ ས ཅ ཁ ཁེ ལེ གོ གང ཁ ཏོ ཤི ཁོ ཁེ ཐུ མ དང མེ གེ ཆེ ལི ཚ པ ཅུ ཅུ ལ ཙམ རེ དོ ནོ ཤོ ཡེ པ རེ རེ དོ དེ ཡིན ནོ ཤེ ལེ ང ཅུ ང ཉི ཅེ ཤེ པི ཁེ ཆོ ཚོ ཅུ དང ཤེ ལེ སོ ཅུ ཚོ གུ ཡི ཤེ པི ཡོམ ཛ ཚོ ཅུ ཤེ ལེ སོ ཅུ ཚོ གུ ཡི བོ མེ ཁེ ཆོ ཚོ ཅུ ཅེ ཚོ ཅུ ཁ སམ གུ ཅི ཤེ ཡུ ཅེ གོ ར ཅི ཁེ ལམ ཏོ ཤེ ལེ ཅུ སོ སིན ཅུ ཡེ པ རེ ᱫᱮᱞᱟᱜ ᱡᱮ ᱥᱟᱵᱟᱛᱚ ᱡᱮ ᱢᱤ ᱭᱮᱛᱚ ᱱᱤᱡᱟ ᱜᱩᱪᱩ ᱠᱚ ᱡᱮᱱᱮ ᱭᱮᱛᱚ ᱭᱮᱡᱟ ᱥᱚᱱᱤ ᱥᱚᱱᱤ ᱵᱟ ᱥᱮᱡᱤ ᱭᱮ ᱫᱮᱫᱚ ᱴᱩᱯᱚ ᱥᱮᱡᱮ ᱥᱮᱱᱚ ᱫᱚ ᱡᱮ ᱥᱮᱵᱤ ᱠᱷᱮᱪᱚ ᱛᱷᱚᱪᱩ ᱜᱮ ᱟᱛᱚᱢ ᱵᱚ ᱛᱚᱵᱟ ᱫᱟᱢ ᱛᱮᱱᱡᱤ ᱧᱮᱢᱨᱟ ᱥᱮᱵᱤ ᱭᱚᱱᱡᱚ ᱛᱷᱚᱪᱩ ᱜᱮ ᱟᱛᱚᱢ ᱵᱚ ᱛᱚᱵᱟ ᱨᱟ ᱛᱮᱱᱡᱤ ᱫᱚᱠᱟᱞᱟ ᱵᱚᱢᱮ ᱠᱷᱮᱪᱚ ᱜᱮ ᱛᱷᱚᱪᱩ ᱜᱮ ᱟᱛᱚᱢ ᱵᱚ ᱛᱚᱵᱟ ᱞᱩᱝᱠᱚ ᱠᱚᱝᱠᱚ ᱨᱩᱠᱟ ᱫᱟᱢ ᱡᱚᱨᱤ ᱠᱚᱝᱠᱚ ᱨᱩᱠᱟ ᱵᱮᱡᱚ ᱛᱤᱣᱟᱱ ᱠᱚᱝᱠᱚ ᱨᱩᱠᱟ ᱡᱮᱞᱟ ᱯᱩᱡᱩ ᱫᱤᱱᱫᱩ ᱥᱟᱜᱟ ᱛᱚᱵᱟ ᱥᱟᱛᱮ ᱨᱩ ᱫᱟᱢ ᱛᱟᱱᱡᱟᱣ ᱡᱚ ᱢᱤᱢᱟ ᱡᱮᱞᱟ ᱞᱤᱡᱟ ᱠᱩᱭᱥᱮ ᱛᱟᱥᱚ ᱥᱟᱜᱟᱛᱚᱭ ᱵᱟᱨᱮ ᱵᱚᱢᱮ ᱠᱷᱮᱪᱚ ᱛᱩᱪᱩ ᱜᱮ ᱟᱫᱚᱢ ᱵᱚ ᱛᱚᱠᱤ ᱯᱟᱠᱤᱥᱛᱟᱱᱤ ᱛᱤ ᱵᱚᱢᱮ ᱨᱩᱠᱷᱚ ᱜᱮ ᱨᱩᱢᱮᱞ ᱛᱤᱱᱡᱤ ᱫᱚᱠᱟᱨ ᱡᱮ ᱵᱚᱢᱮ ᱠᱷᱮᱪᱚ ᱛᱩᱪᱩ ᱜᱮ ᱟᱫᱚᱢ ᱵᱚ ᱛᱚᱵᱟᱨᱟ ᱦᱟᱡᱚᱱ ᱠᱮ ᱠᱟᱵᱚᱨ ᱥᱤᱭᱩ ᱡᱮᱢᱟ ᱢᱮᱱᱛᱤ ᱱᱮ ᱵᱮᱵᱟ ᱦᱚᱫᱚ ᱥᱮᱡᱤ ᱤᱧ ᱠᱤᱥᱩ ᱢᱟᱨᱮ ᱥᱮᱵᱤ ᱠᱷᱮᱪᱚ ᱛᱩᱪᱩ ᱜᱮ ᱟᱫᱚᱢ ᱵᱚ ᱛᱚᱱᱠᱤ ᱭᱟ ᱠᱚᱝᱠᱚ ᱨᱩᱠᱷᱚ ᱜᱮ ᱨᱩᱢᱮ ᱥᱮᱱᱚ ᱫᱚᱡᱮ ᱦᱚᱵᱞᱟ ᱭᱮ ᱠᱚᱝᱠᱚ ᱨᱮᱫᱚ ᱱᱚ ᱦᱤᱭᱩᱱᱛᱤ ᱛᱤᱱ ᱥᱚᱢᱵᱟ ᱭᱮ ᱛᱟᱞᱚ ᱠᱚᱣᱟ ᱭᱮ ᱡᱟᱜᱤ ᱵᱟᱫᱟᱢ ᱠᱚᱨᱟ ᱪᱤ ᱠᱮ ᱞᱚᱱᱛᱟᱵ ᱡᱟᱦᱟᱸ ᱥᱮᱞᱮ ᱪᱤ ᱭᱮᱢᱮ ᱢᱚᱱᱛ ᱛᱚᱢᱱᱮ ᱥᱮ ᱞᱟᱱᱛᱟ ᱥᱮᱞᱮ ᱴᱩᱡᱤ ᱭᱮᱢᱮ ᱥᱮᱡᱤᱱ ᱫᱩᱵᱮ ᱫᱮᱞᱚᱱ ᱪᱮ ᱛᱟᱱᱫᱩ ᱟ ᱛᱚᱢᱵᱚ ᱛᱚ ᱵᱟᱦᱟ ᱡᱟᱝ ᱜᱟᱵᱚ ᱥᱤᱭᱚᱱ ᱡᱚᱡᱚ ᱛᱚ ᱛᱩᱡᱤ ᱪᱮ ᱦᱤᱭᱚᱡᱩᱱ ᱤᱧ ᱠᱤ ᱥᱚᱢᱟᱨᱮ ᱛᱟᱨᱮ ᱪᱮ ᱨᱮᱫᱚ ᱛᱚᱢᱱᱮ ᱵᱮᱡᱮ ᱛᱷᱤᱢᱚ ᱢᱟᱭᱤ ᱵᱮ ᱥᱟᱛᱩᱭ ᱥᱮᱨᱚ ᱞᱤᱪᱟᱨ ᱪᱮ ᱛᱷᱮᱱᱠᱩ ᱞᱮ ᱡᱟᱝ ᱧᱮ ᱵᱟᱢᱟᱡᱮ ᱱᱮᱪᱩ ᱵᱮᱡᱚ ᱥᱮᱨᱚ ᱪᱮ ᱦᱤᱝᱠᱚ ᱦᱤᱵᱤ ᱨᱤᱱᱮ ᱭᱩᱠᱚ ᱪᱮ ᱢᱤᱧᱡᱟᱝ ᱭᱚ ᱥᱚᱭᱚᱱᱮ ᱜᱮᱡᱚ ᱪᱷᱮᱫ ᱛᱚᱢᱤᱭᱮ ᱨᱮᱫᱚ ᱞᱟ ᱛᱮᱱᱮᱱ ᱨᱩᱵᱤ ᱤᱭᱩᱱ ᱴᱷᱚᱵᱟ ᱫᱟᱢ ᱭᱩᱠᱚ ᱞᱟ ᱠᱚᱵᱮ ᱛᱷᱮᱱᱞᱮ ᱛᱟᱯᱮ ᱪᱮ ᱭᱩᱣᱟ ᱥᱮᱫᱮ ᱡᱟᱝᱡᱚ ᱡᱮ ᱢᱚᱱᱥᱚ ᱞᱩᱭᱡᱟ ᱛᱟᱝ ᱪᱟᱱᱡᱮ ᱞᱩᱭᱡᱟ ᱡᱮ ᱢᱟᱞᱟᱝ ᱱᱟᱵᱮ ᱯᱤᱥᱚ ᱥᱚᱥᱚ ᱛᱚᱝ ᱭᱮ ᱡᱟᱝᱡᱚ ᱡᱚ ᱞᱩᱭᱡᱟ ᱛᱷᱮᱱᱞᱮ ᱛᱟᱝ ᱫᱤᱪᱮ ᱥᱟᱵᱮ ᱛᱚᱫᱚᱢ ᱛᱮᱱᱮ ᱥᱟᱵᱮ ᱠᱚᱭ ᱠᱚᱡᱟᱝ ᱪᱮᱨᱤ ᱛᱤᱱᱫᱟᱨ ᱡᱮ ᱛᱟᱞᱤᱱ ᱨᱮᱫᱚ ᱭᱚᱢ ᱡᱮ ᱪᱮᱜᱮ ᱛᱚᱨ ᱫᱚ ᱭᱮᱪᱮ ᱪᱷᱮᱨ ᱛᱚᱝ ᱭᱮ ᱡᱟᱛᱮ ᱡᱤᱝᱟ ᱥᱩᱨᱤᱱ ᱨᱮᱫᱚ ᱧᱮᱱᱮ ᱯᱟᱸᱡᱚ ᱞᱟ ᱴᱷᱤᱠᱩᱨ ᱥᱮ ᱵᱟᱫᱟᱝ ᱥᱮᱱ ᱠᱚ ᱦᱮᱱ ᱡᱚ ᱠᱤᱱ ᱫᱚ ᱦᱤ ᱛᱮᱢᱵᱚ ᱥᱩᱱᱮ ᱡᱮᱵᱤ ᱵᱮᱡᱚᱱ ᱫᱟᱝ ᱥᱤᱵᱤ ᱵᱮᱡᱚᱱ ᱥᱮᱱᱠᱷᱩ ᱫᱮᱵᱤ ᱵᱮᱡᱚᱱ ᱡᱮ ᱧᱮᱱ ᱵᱟᱥᱮ ᱭᱮ ᱡᱤ ᱥᱩᱢᱟᱨᱮ ᱥᱮᱱ ᱠᱚ ᱦᱮᱱ ᱡᱚ ᱠᱤᱱ ᱫᱚ ᱦᱤ ᱛᱮᱢᱵᱚ ᱥᱩᱱᱮ
0: ᱧᱮᱠᱟ ᱨᱟᱝᱡᱩ ᱡᱮ ᱫᱟᱛᱚ ᱴᱚᱢᱤ ᱥᱤᱞᱩ ᱧᱤᱱᱫᱩ ᱡᱟᱢᱤ ᱧᱮ ᱠᱚ ᱪᱟᱫᱤ ᱞᱚᱨ ᱯᱮᱡᱩ ᱡᱟ ᱴᱚᱱ ᱪᱮ ᱫᱟᱴᱚᱱ ᱥᱮ ᱡᱟ ᱭᱮᱡᱤ ᱢᱤᱧᱡᱩᱱ ᱜᱮ ᱪᱚᱪᱟ ᱢᱚᱜᱜᱮ ᱡᱟ ᱴᱚᱱ ᱪᱷᱤ ᱜᱮᱛᱮ ᱜᱚ ᱭᱮᱡᱟ ᱛᱟ ᱜᱚ ᱧᱤᱱ ᱡᱟ ᱴᱚᱡᱚ ᱨᱮᱢᱵᱟ ᱧᱤᱱᱟ ᱛᱤᱱ ᱠᱷᱮ ᱥᱤᱵᱟ ᱛᱟ ᱠᱤᱫᱩ ᱛᱚ ᱴᱚᱱ ᱜᱮ ᱥᱮᱣᱤ ᱛᱤ ᱛᱮ ᱥᱤᱞᱩ ᱧᱤᱱᱫᱩ ᱡᱟᱢᱤ ᱧᱮ ᱠᱚ ᱪᱟᱫᱚ ᱞᱩᱭ ᱫᱟᱣ ᱪᱩᱯᱤ ᱪᱤ ᱠᱤᱭᱚ ᱜᱟᱱᱤ ᱥᱤᱞᱩ ᱧᱤᱱᱫᱩ ᱡᱟᱢᱤ ᱧᱮ ᱠᱚ ᱪᱟᱫᱚ ᱞᱩᱭ ᱫᱟᱣ ᱛᱟᱢ ᱵᱤ ᱪᱤ ᱥᱩᱱ ᱡᱚ ᱥᱚ ᱡᱤ ᱧᱤᱱ ᱯᱟᱨ ᱤᱧ ᱵᱟᱡᱤ ᱢᱤᱧᱡᱚᱱ ᱜᱮ ᱡᱚ ᱡᱟ ᱛᱚ ᱛᱟᱱ ᱞᱩ ᱪᱩᱥᱤ ᱵᱤ ᱛᱩᱭ ᱱᱟ ᱥᱤᱞᱩ ᱧᱤᱱᱫᱩ ᱡᱟᱢᱤ ᱧᱮ ᱠᱚ ᱪᱟᱫᱚ ᱞᱩᱭ ᱫᱟᱣ ᱛᱟᱢ ᱵᱤ ᱪᱤ ᱠᱤ ᱧᱤᱱ ᱱᱤ ᱫᱟᱣ ᱪᱩᱱᱤ ᱵᱤ ᱪᱤ ᱥᱩᱱ ᱡᱚ ᱥᱚ ᱡᱤ ᱧᱤᱱ ᱯᱟᱨ ᱤᱧ ᱵᱟᱡᱤ ᱨᱟᱝᱡᱩ ᱡᱚ ᱦᱮᱢᱟᱞᱟᱭᱟ ᱨᱤᱱᱤ ᱡᱚ ᱛᱟᱨ ᱠᱤᱱ ᱡᱚ ᱠᱷᱟᱱ ᱧᱮ ᱫᱩ ᱞᱟᱥ ᱨᱟ ᱜᱩᱱ ᱥᱩ ᱡᱚ ᱵᱟ ᱛᱟᱝ ᱨᱟᱝᱡᱩ ᱡᱚ ᱨᱮ ᱡᱟ ᱧᱟᱱ ᱪᱩ ᱡᱟ ᱛᱚ ᱫᱟᱝ ᱠᱷᱩᱱ ᱫᱩ ᱡᱟ ᱨᱤ ᱡᱟ ᱨᱮ ᱡᱟ ᱥᱮ ᱡᱚ ᱡᱟᱝ ᱡᱚ ᱠᱤᱭᱚ ᱠᱤ ᱤᱧ ᱵᱤ ᱜᱩᱱ ᱱᱤ ᱠᱤᱱ ᱡᱚ ᱠᱷᱟᱱ ᱛᱮ ᱡᱚ ᱵᱟ ᱛᱮ ᱵᱩᱭ ᱡᱟ ᱨᱤᱱᱤ ᱡᱚ ᱛᱟᱞᱟ ᱥᱚᱝ ᱡᱚ ᱛᱟᱝ ᱠᱤᱱ ᱡᱚ ᱥᱟ ᱡᱚ ᱛᱮ ᱵᱟ ᱥᱟ ᱡᱟᱝ ᱠᱮ ᱠᱷᱩᱱ ᱫᱩ ᱥᱤ ᱡᱚ ᱞᱟ 让有些破旧数据人的杀对人以及离职的配置同居，工地将推进一把时。年前忙个总结，牛马基地图牛着西巴当，从新竹青草局家团巴当，新竹家人有意，开了大两个托采集的人工牛着基一阶段区内。去牛马家马车一句开机下，牛着西边新竹对前人家居民送了用把过车，人家年学长想一把时。你对现场总结，根据某处节三百人理解，观看一下。每次刚刚运气，几对少年下月对你说，有的作为人质写过白话单，每日接六个单，七天现在来对你。根据村儿中堂的地七千八马子，根据年追那边头呢，家对来说一样需要把事。你对保总结，西路年度节目年票赞助率，有的作为家用品质店家上课节，这家写过白话单，你对门店认定做白单，这家来得追把数据。忙出了品质顶级应急系统，他把马子均可以免费开机，前场到研究室规矩，该其人一样，这些就有把戏。你对家常中个来去推领停车门谈到，俺推南边整理用的进展，通过操把当来去用去蹲脚，你具体家用的那小有把戏，用的出来去整理想求的东西到。其他团结人家，俺都领导所那边，其他人家都没有人意，过去人家给全部都有把戏。
4: 主播能把天地看给三九年的预测。
2: 天来某位三九千年呢，就是针对 APP 了，记住。
4: 俺从三年家用。
2: 三年家用。

0: kabar jang du xia ne nyam tu di ji ji cuo wa ru
1: ting du ge kuo le di le xi ri yue de zuo chung yu jiang bu xi yin chung mu yi suo lian gun le sun xiu jin xin 特东西里给云江里主住滚堵围严景木差的苦弱秋末香香土酒他们俩假作了对着舍不得了长而且为苦地里秋末路往围催作给娘心归老于搜查给那么几日一托年色系地图绝望真不拉起 양나 김왕 예수와라치 네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인중 캄리의 통신 장부송기 고궁리 니린 집에 세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지

0: Smalling Yokum Kamsa, Nanazunga Kunshin, Guse Tore, Lezenang, Shiji Chumba, Hashan Gabchong. Tanazu, Tugun Swana Lonia, Mim Mambuchi, Kim Sanki Lobstan, Kim Sanki Tunda Timina, Zumbling Di Tolia, Yoka Chishi Tunda Risi, Sunyori. Tanazu, Tugun Swana Lonia, Leg Hindi by Chashanelli, Dea Yang Tapatan, Dinky with Lenji Yuba, Dinderi. Tanana Nazu Kim San Lobstan, Kim Sankine Dea Chashavina, Yang Ta Dinky Glenji. 点点有马的。今天还是呢，俺是推荐出来拿了的呀，让俺试试轻松谈差别，出来简单些菜呀，听闻呢，还讲给开心不起的。前三天子呢，那是那么多，感觉他们的呀，就是那的。
1: 俺做，努不就给路操吧，头给三年开了呀，都是用钱，老去打打去下。 아니 우리 동원 구두를 봐. 참 좀 해야 됩니다야. 어. 오늘 시디카. 개치지고. 왜? 기조초. 사루롱을 야 레살레 버치지. 벽에 롱솔이 야 구자키는 남도 슈부지리 사다. 와다 교도 로슬라. 야다. 오. 바즈티스. 네 바즈디 이겨.
2: 俺吃了哈龙白呀拉普拉，强巴吃三拉，寂寞不长。啊！啥子事？给了，给了，
3: 悟空，
2: 给了，
3: 悟空，
2: 给了。
3: 悟空，哦，这，大老远不？哦，大家那天吧，穷。
2: 哎，悟空那是哪天种啊？不是，到底全部都在看这个。给啦，大老远的，洗个嘴巴嘴嘴，咱们这个，除了这个，骂这个，喷这个，喷别这个，咱们刚好那个月。

0: 丢姑妈踢呢？
1: 哎，八戒，
0: 大哥你多谢，
1: 慢慢八戒。
0: 老爸，母亲，多谢，母亲，母亲，阿拉女的。
2: Smallinge, Conky, Gojo Damling, this is Havajilia. Namling gets her, Dan Nanzo, Tugin Soena Lolia. Yany Kimsan Lobso Kinde Gongometa. Kimsan Chigun Wenny Chashawina, Miyu Zoti, Quasha Gome, Kinasme. Tatanda Samlia, Chiji Shube, Dan Nanzo Damji, Gatti Wenny Chashawina. Tame his daddy, Tugin Soena Lolia. Dan Nanzo Chawasa de Peju, Yang Ta Chetuina, Tina Lonang and Zoya. Lobjun Chegway in Nantum Mangbuchi. Da, Manzu Kesi, Tugin Soena Lolia, Chawadi, Peju Yabutama to Vimina, Jinang and Zutu Chola, Tanesi, Da, Chawetolia, Ying Tuzizia, Nazo Tugin Soena Lolia, Tunda Mangbuchi, Yan D Gambe, Tusholia Dwari, Chen Sam Tizanas, Yamdu, Damji Dora di Sinaji, Konazu, Chawalia, Ying Kendes Sunando, Sisenad.
3: Putasi, Jitti, Jitti, Jitti, Lava Singi, Jitti, Jitti, Jitti, Jitti, Jitti, Mula Kimbe, Mugu, Tetso, Jitti, Jitti, Jitti, Jitti, Jitti, Jitti, Chuna Samji Duga, Hatukum, Jitti, Jitti, Chuna Samji Duga. Uda Jitti, Jitti, Chego Chuna, Sanyo Ye, Tandata, Chenyo Ye, Tanda, Chego Reda, Alere, Yuo Chu, the Chubatan, Yaku Lemojune, Ka Zigita, Ka Sota Tetuka, Yanja Tanzukaji, Ka Hata, Ka Chichita, Ni no Yore. Yaku Yonku Jepsu, O Yonku Yaku Jepsu, O Dendi Dem Lai Jepsu, O Sansa San Lan Jepsu. The inner Kabagi don't eat in a chick Google.
0: Oh,
3: and in the Yoro, you good at the Yorida.
0: Oh, Mercy Jenna Ting to Havana Lucy to the Trump to
3: Tell me.
0: Hi, net, Tunnel Tabalia. So soon Tundalia, Dagi, Dagi Majarina. Me sick in a Kenza Chug Marbella.
3: La. 我经常送到前面呢，都应该出席的，也出席的，看这个民族什么多了。
0: 这听着都肯定收费吧？人家都谁难的？交工硬是得几十的，装饰的了几十难的，七十得几十的，都应该来推演的，恰见恰上场面都给拉。
3: 我到明天三个在这里面呢，通家全部肯这面都给拉，你说不，他给人家恰上通都给拉。我到抖音上说呢，我做米到月不得，应月不得个嘛，天日大中不？
0: 太阳米听着是个名字吧？
3: 干是个多个呀？
0: 抖音上呢，稻米应该当三月下架时。
3: 他多干，他听着干是个的。
0: 我到底米稻米不得是应该啥子？米三不月不得是下了说啥？我听明了，稻米应该当三月下架时。
3: 这
0: 还有呢。你有了关注点吧，可能中国的小兵呢，抖音的拍摄当过现在，俺谈不得呀，这个确实有把空隙了。难得我的些呢，听张给老说，听路给写在句的，那我单笔等着三 D 去说，几件给他那些呢，从外边给明了说，等都听嘛在，没准他叫可能中国的小兵那个，让明日给随便那些等着拍摄当现在，囊中吃了东西的，吃中囊了真心吧，我听我的小兵呢。抖音的平台的拍摄当过线吗？是空。
3: 哎，蛮新鲜的。没想到呢，看上去松叶，今朝老师他听不落去写在什么的，都是听不到，大家来讲的错误。
0: 俺来看上去那当然要买的是个呗，
3: 谁当然要了呗？听着，单位那投资超哪里的？
0: 听着，单位来投资超哪里是？
3: 印度移民，
0: 现在看上去还是得个呗。
3: 那俺这大爷怎么个？我的呢，大众党、帮众可能之类的。
0: 俺来，
3: 大可能这边大型劈开的都是国主位呢。
0: 哦，
3: 那么弄不了的，
0: 啊对，
3: 三年没这样的。你那带木药的，错不？家人们，家人们，家人们，家人们，求求你们，求求你们，每人放一个星星，每人放一个麦星，晓得？家人们，那这个星星的，这麦哒哒哒哒哒哒哒哒有用的，
0: 哦，
3: 羊麦星当中哪里来来来来就有用的？
0: 哎，这样子，
3: 帮一大个工资，那么点的私人飞机都坐不住，住住住住
0: 住，
3: 都
0: 挤
3: 到工资。帮二大个工资，两对，三点点的保时捷都落用给人家看的，
0: 哦，
3: 我的工妹进来呀，大哥在路上不是着不？
0: 他提着了开了的，
3: 我。
0: 我提名也不懂事，谁的人家做？但每天做吃下边呢，说说农民看工同业面呢，他都没想起老板他是了，别来吃不起，矿泉水箱子搞了盖盖住给他做的，这结果是多？
3: 这个才那么子嘛子的， 대 등도 다 소리다. 다 그 생긴다. 둥 생긴다. 제가서 나 인 다가 등으로 접어.
0: 생겨서. 아니 야 데리가서 지도 뒤등이야. 미까마 칠레 등게 던져야. 캔사 섬기도가.
3: 왜? 까마 칠레 생 가르스 그래야?
0: 까마 칠레 생나. 소소소 왜 대샤? 킹 까마 지면에 던도 칸에 치장장 쇼게 던져. 까마 칠레 사고.
3: 대. 하 거기 민두가. 등산 지도를 양 다가 랑리. 줄레면 갤도 갤레면 동요도 동요 치유도 치유나 붐유배 인서 기제. 아, 들러버래 저거.
0: 섬둘라.
3: 로.
0: 딱 캐랑게 동바트 봤네. 접수소 개 여기민도.
3: 동라 접수자 가봐라. 나저 동라 딩도 다르소 치외. 죽자게 보존 체제. 접수자요 말해.
0: 원래.
3: 섬둘라. 섬둘라 멋수다.
0: 원나 가르스 그래.
3: 쌍종.
0: 쌍종게
3: 가르스 그래. 섬둘라오 좀 제자 쌍종. 하고스게
0: 알려 라우즈
3: 오다 다다시 피가데 똑스주 드버다 오다 류니버디 수유칸 세버다 수유칸 녀버 수유녀버자 칸 겨버데 때모다 고츠버르다 조모 으쯔쯔쯔 녀서르데 자조 칸바 라무겜네 내저 하살 껴주
0: 어
3: 징비나래야 고에 작적적 저중미드게데
0: 상중라
3: 로
0: 자조 코랑 로마 침이네 콩라 답에 못하지 매면도
3: 뭐라 얻다. 이네 호라 밑에 못 봐. 대봐. 진내 굴레 가도지. 니네 양 감발라모도 국제 문구 선다. 니가 체제. 진비 바스 대야 고모 뒤주 타봐 체제. 다깔룩자 주비 얻다. 저거.
0: 아니요.
3: 아들. 대. 니국 참지 쉬두가.
0: 참지 가르 쉬두가.
3: 자자 링게. 나 다다 해 봐 되니. 깨자 신도 치외. 허세 외세 감주 차가이. 니 미끼마 텐저다 냠도. 장암 길라스 강다. 비두지 통에 체수.
0: 아,
3: 그래.
0: 완전히 짜도 그라. 인조경 취미다.
3: 내샤.
0: 가발레도 그다.
3: 화사 진리 당지. 중국 세자 통과 중국 황제대. 아, 빠빠빠빠빠빠빠빠 편족에대. 서기 기주스도 기도하자 식도가대.
0: 편동코나 진짜 기잘. 꼭 뭐지? 진짜 뱀이시.
3: 미스 가스라데. 오, 폴이야. 마부 나리 와라 저리
0: 파수 가바푸두게
3: 소중 다양직 불이에 채소 법조지만 텐둘라 푸조 텐둘기 이지 남달라 저소 떡디 셀라지 최내 무디 푸조
0: 콩 떡디 셀라 가르쳐두게
3: 거가 걸러지다 냉면지 세네 무디 사야라 푸조
0: 와딱 진짜 세나 다 삼면을 다 줘두고
3: 쇠 삼면 쓰기두게
0: 오나 삼야 아니 삼야
3: 지도 따나두게 총기 기부 시기 명례다.
0: 아래
3: 고나주 무유여 바텐소 류여라 주세 사자 기부 시리.
0: 어디 어디 어디.
3: 구순바케시 짐네 말아마 대여다.
0: 주주주주주주.
3: 아마 왜 지동 지동 쳐내 니도 니접실로 소다 세베 레가시 땅쟁기 랑고르지 쓰소 콩기 랑고르지 땅네 라라 주두루루다 롱라 주디 샹샹샹샹샹 요아셔 시기인다라
0: 지동 쳐 벌레기 꼬부루네 라라 주디 사세세 저게 레가시 땅쟁 땅글이야 롱담메
3: 오다 둔둘라 둔둘라 둔둘라 둔둘라게 알레기 랑고르 쳇슈 너루 땅쟁지 쓰소가 콩기 랑고르지 땅네 대롱다까지 매바바다 남극까지 슈규규 영화시야 슈기인다라
0: 등조처냐 알레게 랑고 최슈 홀리 덥지야 빠발롱지 교게 대롱딱자녀발이야 롱다 매바바다 교거룡
3: 우후지 장돌라게 니도 니쌉실로 슈라 잔다 차 피가 딱장게 랑고지 슥소
0: 피가 빠바피냐 아마 카등이 쇼게 피가 딱게 랑고 시벨이야 쩌시들리슈
3: 쩌시거래 네 이미 제 둥강가라라 지난게 참여선난제 티가리메 그래데
0: 지콩 딱 계란 꿀로 된다 만나다 녀양 카율 라게 둥태들에 참여지게 메다 다 있네 능라 짬밤에 봐 기구 짬래 여여지게 둥태들이야 슈기유다 다 계란 쓰이다 계란지 되줄 멍부 다 가라지 졸라 땅지 카바디니 꿀 미 멍부 다 가라지 되줄 졸라 땅지 카바디니 때 계란 쌤날이야 개성김 두겔라
3: 제자 당 아주 대주 멍부 다가라지 내 카바데 때제 촐라당두가 다 이내 티큰 샤두민드가 조
0: 어디콩 대주 계란샘다 절류리아 라레브리다 나주 레쇼게 대주라 라도 카바디 패데샤 파마빈지당 저외 섬이 부주냠도 샘난기 까뮤드 멍전당다 파메기 자주니 쭈구미베 교습제레다
3: 다가랑 레다 강시 세기리라 내 규나
0: 디 답자 탐제 셀라 규 강시 독일이라 내 규나
3: 대답자 탐제 둘라 주룩

0: 기겐 제모 강샤라 녜데피지 가로나야 하리나
1: 기크미 팔라 마참 추장 로파야라샤 이내가 신이제 소장 기급다 기급 파기 전에 뒤죠 나다 좋아 켐해 봐
0: 알레
1: 나지 마참 샤지 시들라스 주는 생비 나 다리 칭아 유나는 용야디 과대로 베비 후화 럽친다 현시 럽친 계좌에 별 럽치가 림신 유난 부고르스 지글로시나 쿠미 둥구리 쇼기 사저 소치리 니에탄다 제좀 지기 둥구이너를 로규엘어 이지지 꼬메 리그비 홍기 지유 과대로 후화 로규 체베 게링은 유라게 지그유자 나다 게링라 카티리라 리리에 지브리 체장아 요비 파가지라 게링라 더 조미도
0: 기겐 제모와 강산라게 중국 메보 토나나야라 니에부 욕자 라 제나 겐 강산라 딘퉁게 람르 괴네 니거다 롱주 가즈유네 닝부 요마시 신다르 근진난다 킹거시 나주 윤나라 미리 컨체지이네 메보 지상하시 디수레스나 주거 공민시 계시 권주 파유 과요레 스근지 수비나 치치 자이 난진 남괴 보자시
1: 더거지도 빨라 니에 꾸미니 데스 스테지 게링아 구디기 그대 진행 아리비 명소장 디린데 정구제 저도고가 마요노 미 선유리 스그리 탄도히랑게 니에디절 헨히나로 슈아이
0: 예키란 슈 키란게 이루 춘덴체 리슈르 심주나 장게게 딘자르 느즈마 담베 슈고 유난 사고나라 키랑 딘자테라 투제 큐는 나오마시 이네 녜신세라 겐강샤라게 징네라 심주나베 마세 로디게나 유난게 사고라 턴도 디르게 총괴제 람저시라 유업자 顶这算账叠皮筋顶这给林娜罗斯送过呀爱语了

0: 허지 고쇼룰라 마제유리 레스 슈다
1: 니 랑 네벌라 닥제 제비 동진 쟁게 로지라 미딘 제 쿄는 민도 랑게 시에만 뉴베 네벌지 니 하고 중아 마우차 성유 레공 그 공미다 주규 칸 그 공미레도 지도 랑메 마스다 꼴 뉴십제 삽자 구마게 먹귤 냉구제 먹줄라 녀들레도 Kento Rukyu Khange, Lodi Ghe Nala, Lengen Shira Che Tukwa. Nga Thari Diye, Rang Nebo Ngomad Kharado Da Nye Yi, Patri Je Dak Che Chik Yi, Yi Ne Thakshul Dien Che Kwa Kwe Che Kasi Da, Nye Dak Rang Se Shao.
2: Tongji Tung Shao Sung Chuan, Udi Mugi, Koda Sum Le Kwa Sum Ji, Kusho Lula Ki, Gyung Yu Giri.加藤和也 我有个人的迷的瑞达

0: 가가 조조체 땡키빈다. 우딘 주그 얘기 니니 봐도 그런 새로 쉬죠.
1: 고시 올라라. 고치 가리나.
0: 단다 도스다디 링원 얘기 우딘 주그 얘기 다 한조 라샤스기. 니네 첩든 제유메 니 고쳐 마서 니 미데 파 첩든 제고 삼대유.
2: 老李，老李，老李，老李，你还说俺挺弱气的，俺牛不是呗？你跟啥不是老李？我这狼拉不是，裤子底下还穿。你那驴狗有几把力气？老李，大哥，你还敢别说的？啊，你，瞧把地主一的。
3: 你那下来也少了一些血雨，同样不多。
2: 别动，别动，要收的，若不是要收的，要收的。

0: 망초기 체계라기 망초 레베 규제기 캐줄라 딱지 심주 체바타 샤브르 규제 리슝기 탑람니 숭제 체디 망초기 산의 정신기 레베 규제 목돈 체바타 무미 슈샤 리네 균제 타베 체바 루치타 캡자 체바 솔라 데네 푀기 레베 규제 균제 낭신 팅딜레 제나 편조 로트 체미 샤브르 기게 체무 쉬바타 편조 레베 규제 Mumi Shusha Rinneki Gunzeba, Tsege Lagi, Mutune, Rebe Guzegi, Gunzentang, Tarbego La Chedi Nungu Imbe, Tengene, Gisi Yubashu Tsege Lani, Penjo Lopchengi, Gigetemoa Shubata, Rabjan Shimjo Lome, Zupchi Lobe, Penjo Rebe Mumi Shusha Rinneki, Gunzeba Je Yishi, Konki Chalegi Shordu, Beijing Shabjo Lublinta. Truyan Miri Lopchen So, Torim Lopra Nishul Haki, Denshu Gigan Chemota, Jungu Shabru Kongbe Riji Kajengi, Kumijegi, Chale Nanshiyu, Tsegia Lagi, Long Shibul Hagi Ringla, Rebe Tabdu Bata, Tabdiba, Lopra Chemu Gigan Sogi, Chale Nande, Pergi Rebe Guze, Mokdun Gunzinta, Tarbeje Nang Yuba Mase, Kongki Tabdu Tan, Tabdi Nangwe, Rebe Zamchu Mangdajila. 계급 림바타 종 림베 차가양 토비
1: 대 안송바데 네 근지 라사나 다저바가 다송가 단 진진 진진다 시여리 당가 당가 된제 응메가 슈샤 나르니 아 제바샤 조가 진주바제 니니 나가 산다 다데 责任 重大 意义 深刻 使命 光荣 다 된제 제사니 나라가 슉 첨보지 제니 다 맹망보 랄림마체 나랑 단도 메튜니 대딘자 메튜니 좀토야 아 디니니 가사가미라 다 다손 자나 그 사차 몽보 20多校 그 학교 그 예술학교 그 교수 교수 다 딘자 그 기계제 전에 로르라 테마직 무슨 로마 토나 아 제바가 샤조데 차자체 아 딘제체 산리 그 선수 딘제체 유 아 디니니 当中我们的学校学老师是个实验小学云南扎二校云南扎老张蒙博这个给给给住哦顶着老马亲戚顶着蒙博这个那个日本人那个控制了六千七节顶着前年他老就扎死他人体他对没去呢我那个顶着前三亚个新秀顶着去月对新秀顶着月里马这个他打算我给个北京老张亲母个我那顶着个个个这个平台这个啊我顶那弄了他大学生创业孵化基地这里顶那个日本个导师
2: 顶着街当俺做个北京老张亲母个大学生他顶那了创业界孵化界界他公安那些孵化界界小罗马亲那个人家的跟着敲诈界也上界他顶着这个平台跟着街弄了顶着拆解老钱做顶着顶那了顶俺顶那个导师姐姐给钱姐姐他顶俺个顶那兄弟俺罗姐 轻松, that dinner make a poor chinchon and lagoo, me gamble la lagoo. Ah, dinini, that a song of gaka, a chungo gurti zoo, kasakami, sacha kasakami, repak and jiji, repati chessan, the zondi, the gay yundu, and araka tanala, transi giti. Ah, dinjas sudan chaji, me dinini, ding ek, repalachi, wing ek, sana tangan soka, yinchinka, mulan, shooting ek, again.

0: gen mambo da reba chasani ka mambo mi mambo yore dinja ka nga zala da dinja jang sana o dinja zala yung cho ya dinja ka pingtai dinja ji yue da de yole ma che dando mi tuin ni bejun hoja chenpo ka da nga fan ping che je nga rang ka mi tuin ni bejun hoja chenpo la danso mi tuin ni da dinja 继续上课去啊，我让顶着谷歌去拉琴。他对让你啊，还讲搞不穷。对，搞着这是呢，不用老早请我啊。他，嗯，搞啥搞托尼母校的，我让他顶着去差别给学钱包去去啊，跟我让个帕曼能行个。哦，他顶着个啊，就欣赏个。他顶着这人的工作跟俺了一切，他顶着乐队，俺每天呢，俺顶着个吃呀，乐队顶着个谷歌去拉琴。 顶这个平台就让你啊，才能还讲搞不穷。他对穷的，我让还讲搞不干这类事呢。他日巴的了，没忙不接个搞不起的，没忙不接个搞不起呢。俺每天呢，当顶这些乐过呀，当顶这些嘛些呢，俺得得嘞，当到压死去，当到忙死，人呢卡个，就嘛对呢用啥嘛的上去。俺俺让个，家里穷的，去这太了。他对日巴个，他我给个。 篇章是哪的？七个篇章去写，日巴个哒，没了七座了，七座日巴座了日，日巴个胸空跟这日，日巴个罗举跟这日，日巴个车动跟这日，第二呢日巴个独楼跟这个日，日巴个伢子跟这日，伢子楼左东跟这日，伢个人人那卡桌子跟这日，伢个爸爸伢个爸爸跟这日，日巴个伢子坐些盆里，伢最穷的，得给跟这日。
1: 这个罗举，这里呢，日巴个下周个罗举，下周当那个蒙博街那个装修就有。犀利的日朗，地面窗，老周的眼光，地面虚弱，很像犀利。
2: 很像的日本军人把拆解垃圾。 龙五十九号的人了，日本九寨了江边，玉米给通信什么谈？日本九寨给这边，熊本那边人多。日本九寨来日天来成为，两百米边专门接了电呢。配给日本九寨的，俺们给那把设备超速，配给东西。日本九寨了，配给满洲雨水空气给开具什么电信？配备米酒人那给拉索属于帮忙噻。
3: 别人眼准迷茫的，稍微让让他，三百七十多个人就这么有别。这边下不成呢，旅客们带他用心，先看转那点别，内陆江，忙出去这边军人把肩膀那么的，错话我给让让来，肩膀切出去有帮忙噻。这边就在了，用热气跟时的没能就难，这边卡给等到他，热气主动来讲，先拉住去进度。
0: 老先生，那顶着城里买菜，每个菜园都说不给他，说不出去个。俺约好个，俺去，然后嘛个，就俺约好个，俺的东头，他出去这些呢，俺的，俺东，接到刚把开了下周一节，第一个了送节，顶着用的牌子，他每个说不到牌子，吞吞也不用笔，协调性顶着也不用笔，他对了。 杨老兄也不记得下生的，他顶着人都对，不过出去个，现在个车队，钢板家队、喇叭家木头、喇叭家队、钢板家木头，顶着个，啊，日巴江车队，杨顶着了便宜也不偷的，其实是那日巴的，喇叭个，就是那个，打算，约好个去过呀，地好个，俺有去过呀，顶着去，钢板个，那当到包裹呀，看你我来那阿罗马些呐。 当不俺垃圾东西想长行老子当过呀去，听说刚上年头顶着钱的，这如果刚上多了，得这个哦啊用大太多的，得用大的太阳的，得俺那个哦，他的还讲给钱不就来下，他的我那日巴西亚的，我那俺做给给给个送不难些啊，吃吃的哦，当日巴的吃吃的如果啦啊，干啥多啦啊，得不用呗，养不用呗，哦，顶着这。 용그리 줘야 돼. 땡원에 레샤 산산진가. 때디니니 제윤디 녜가 뇨춘춘마 로가 로조. 땡아라부고 로손이 라브르고 어 딘디 제제 딘디 런디. 안고니스나 로 쳔볼 레차디 보호디가 셰샤조 차용디. 고즈부 녜로도 되게 땅데. 에 야부조 차기. 제바가 샤종 잠자. 지향热巴 자시热巴. 아 저저 제바 근자마자 던저 데즈웨니. 따다손 가사카메니. 다 배송 조그마라 배송 던든다 만보지 라죠 다 되니 나라라 미트니 아 던저지 다 최고야가 던저 생쇼 뇌쇼 조저다 다 용야가 조 첨보지 다 되리샤 레바가 조데 뇌데 다 되리 대딩 안 조거 디 허종 전에 미 강장라 오 다 레바가 진네데 던저지 이세 레바 처창데 아니가 버종 허다 첨모노라 다데 가사 가미칼라 농체인 칼라얀 로조 린자다 가사 가미다라 워라 쩨주 린자 단전저 시와다 데게 직 저 뇨든지 파츠 이운데 천이 쇼스지도 제바 장니 나라가 직 지지 제비인와 다 로 만부디나라 아 나라가 로첸 치샹조 보호 로 숨닌 고조 아 다 로 치와가 나가 기초 아 로든치 던조여 왔다든 내 제제 아 신상 신샤랑아다 아 천이슈 아스가다 기초든지 네가 라제든지 총송 안데 제바데 오네스나 어 뭐라 제바가 르네데 아 로주 어 통보 아 여비 마체 단도디 차용디 수부 대탄다 아 셈바 대탄 가사 통라 바디 야부조지 제샤상게 데고네 간조거 벽 진이 땡원이 차자 제고야가 조 첨부지가 어다 우미 시작가 된자가 진이가 장모지 레샤 상상지 드리도 당가라가 미티니 아 쇼제니 된자 말레야 마체 샤조 망보 된자지 세제 안간 조거 가사가미 샤조 차야 안 조거 장리년 아 안 조 장리년 晚会 央视 晚会 다딘조 망보 차동가 아 딘저가 초바 딘저나라 안조 쇼야 아 부호초가 딘젠 조야 딘저 초토진 안조 라죠 다디 라리 라디 부호초라 존다 가른 것으나 다디 나랑 셰드 참니 나랑 그 뽑아 여비 아 정리 뽑아 오 가사 감 돌아 뽑아 연조지 부호초 야부지 차기 다 건조 그 쇼지를 데모 다제 당조디 제모 제마 데야 데파 샤지 nga chukku nga dongje soso ge lepa di zhu zhu dan ya a ma zhi che ya dang an dan zong an zong ge ga ren yin na san no je dang na dang to bi den zha je zhe ba ge to ni yong yong ge dong a de wo ni ha jia zha qin bu ji le xia an den zhe qian ni de nga ran ge din zhe ge nian niao du nga ran ge din zhe tong jiong nga ran ge din zhe qie bi nga ran ge din zhe ge qie mi tui ni qie qie ya ge 生锈顶着钱不约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着钱安顶 等着生小月。
1: 昔日的热浪，地面闯；老者的凝固，地面虚弱。远叫昔日。
2: Rebe Gyuzeba Tsegya Laki Milo Shibjul Hagi Rin Rebe Gyuzela Changbe Tungshin Samuta Rebe Gyuze Ngokdun Ta Tarbe Dongwe Simshu Chimbu Rebe Gyuze Gyunzin Ta Pegye Dongwe Tablan Sambuso La Dene Pegye Suygun Rebe Gyuze Dini Mangchoy Ki Kimgyu Gyunzin Zamne Tande Turab Sarbe Jizo Pegye Ta Tumbe Suygun Rinne Gyunzin Tarbe Dongwa Ta Rinne Nama Jengi Medo Nyamshe Yongwe Pegye Ki Lamba Chenpyo Choksu Gyushin Yu. Rebe Gyuze Ni Shabzhu Tengdeb Tan Ruje Dongyang So Nyongzhu Rengshin Ki Gyuze Shikhinba Masai. Tela Ningdeb Bewa Tan Luisim Sowa Mishi Lekyon Chebe Tunyin Yang Denji Njubi Yu. Rebe Gyuze Ba Tsegye La Debu Rebe Gyunzinba Namgi Pyo Ki Rebe Gyuze La Turab Sarbe Pegye Ki 순수사바지
0: 드링크닌칭크디나노냐가아미사마랑가라가펜샹제제야인다데미티니차야유비딘저제용송다실로칼라차라비아다딘저

0: 지비시지. 변나 체인가 쇼기 니도다. 싱디 니도 소네. 다디 APT 세약이 지비디 주이나. 만주 세뮬린 대비 내든 속도 매버 투용 것이. 티 긴위베 내든 주송자 다도 내든 만부시 정수 수용 것이. 자기 된자디 단디군의 세비나 다 통마 자기 된자기 도시에 돌아온 것이. 니비디 라세지. 제장한 주신 부송급 집에 나리 내래 도담기 랑자다 라세기 랑자 세과 중세 대시 진부송급 제당래 대제스지 자제 괴주 집에 말하기 계랑기 내고다 시장기 계제 정신을 시기제 아니 법등기 진부치 등계 지기요 디나리나 진부 당부다 진부 니바 진부 송바 진부 시바 진부 나바제요지 진부 당부디 있는다 진부 마쉬디지 디나 자제 말하나라 계제외 잘았음 맵 마세 아니 디레고 발삼 체비 내래 죽긴 딩 마시 人民币文的水平呢 계랑기 시장기 계제 정신다 계랑기 레고의 계제 정신을 따왔다 계랑기 자기 말한 남기 시장다 레고 돌아 팁치중을 떼제 니 뒤에 기급다 미길 리공체를 수입해 경군 치중을 시기제 니 人民币 계제 원시 뒤에 송자 만주 人民币 말하디다 人民币 토슈 인수 원시 뒤에 기급기 체진 말하 계제 수입되지 계제 남기 계진되지 등을 돌아 만주 人民币 숨이행러 계제 체제 말라서 거지. 간등 안 주인어 자외 대자러 정규인 구성 지구를세 세여지. 대태러는 딩진진 구성여지라. 균용긴 구성양여지. 티인은 내둔시 시비지 남생 타주제도 버티지. 제장 단도 말라 망부시기 레그디 체제여지. 티나라 대자가 나버 시조다. 지구인 인기 20석이 레그여지. 만주 미드브징류 고령대장바. 등외토 자기 대자기 내둔태러 징류진기 20장. 망부폐주지교지 대인어 된자기 정시민저와 최두체제 축두신제다 축두20제부디 튠비 된자기 내두 등용고지 대인어 등을토 미덥진육이 라제기 폐주제부시지 자기 된자디 기랑기 라제 균체매부 폐견조당 등제 자기 된자태기 내두사바 등용고지 대두강주 내두사바 대다를 믿제 기송기 타주제도 고등체부지 라제기 70태내 이내래 균체매바 서주체진요지 别呢, Jimden Sung Jung, Nita, Lego W, Kadi Duminalina, Gagi Dinja Langjoshi. Bena, Jinzi Gagi Langjada, Guitin Yamjigi, Gagi Langjada, Shirang Chimbu Gagi Langjada, Tando, Tinje Tawa, Sole Tunzi, Tesu Samane, Tinizina Yomaji, T Lazet Sabli Chungwe Nedunji, Kondu Shebe, Mitab Jinuki, Nichugi, Minam Gitola, Gundon Josibi Nele. 你三把 提顿 给电价给 那顿三把 点点推用过是什么的 提纳了 习近组中三把 武器配置 是我天阳最要值 他的安最以内 提送给 武器贴 人不送给别 电价给 让这电别切行月 70天以内 拉在三把配置的 对用过是
1: 최진대자 린디엔 송겹 룸루기 차게 된자 조경키 최시 개진 수인에 차게 된자키 사신 댄베 룸부시 나외 뚜니리 怎么 啊, 听见, 下面要进门给参参军事不是, 大学派列斯对托南切过不看到于呢,岂不得是了呢?
2: 大学推进阿里西米亚, 谁就让他体位开暗器? 落地, 龙尼落地到给别切军的尼尼, 让给给随军大学推进者, 大学推进了呀, 外面屯村去人面有什么有不他, 龙东查开些人去, 中国为举动去三不他, 娘总用为人民三不丢药者, 人与他成为米仓美人气人牛为能米日陈信什么相遇今日培育成为这话什么天各色道啊他大举排列起来存不清余三小康都那家大举推进了大举排列起是个全部他南起各色道啊娘子娘头不穷呢陈信差不是人数是差用过药日提前去安全生物所大举排列你心思可能没用罢日天里体外电这一趟这些吧
1: 娘做这个存大事应该他就穿不了头头大舅排列给八国他能在仓吗弄他而且得不着钱不是应不听你别存钱去弄他而且忙为谁的是应别俺最心目所所心别弄他而且牛为是东西都是的别的给别钱有些天天大舅排列所给你明南给心思他爹当你个鬼呗三路的蜜姐人民心目堂春堂吃钱堂春所而在给大家给别拆迁的床俺们有中共三不切的俺是没被大舅 排列送月前南阿是没被大舅排列提我那女们一男阿是没不是我提你对这个谈的几日平常你大舅排列去把我所谓出去做提印章我一头那提你天去地球我在一边他们而提样阿是一切几个月大舅排列开始给男在给的么他甘年新都所给男都要阿是有些 我是没被他去拍的了，我是没。

0: yin wun pion chong li zhen ki ba lin ba, xik zhen nyang chu kyu kong su yue ne, chung bu yom zui gu kong zhe sui che. Di ghe gar zang ki kang ri tang, ngu ting ting ciu yi, nyang chu gu kong yin zhe ba, da wei ming wun bishik cha yue. Nyang chu ngwa ki lang ba chong zhu kyu di, si yu ngue ne, tu rup ki pe kye tang zho ne, san e ki mang cho la di ki cua ki ki chung war nyam lin che.
1: Tu nye bu chung la.
0: Sing ga qianbu de nie bu qiong bu ji. Zhang zhi tu me yun zhen qie bei,
1: jie zhen nen bu tang. Ning chun wo ji,
2: ji ji.
1: Na mo ten zhe xi tong du, wo nie hang san qiu.
0: Tian di ye wen pei zhuo li zhen na. Ye lu zang bei wo ji qin, ning chu xie ba, jian bu xu yi. Xiang xiang tu jiu wei niang chu ni ye lu zang bei yan wo ji chu la qi xue ti pe jin zhong zui jie ba ji xin qin gen di chou yin bei yuan ni nian ti ge min nam ji niang chu ru xi ge zai ma yong zang bu xi jiu ji yue xi zhang zi tu mei ji chou wo di bei yu ta kim xi ji gu jie tam du jie yue wen di niang chu jue di man cui chou di guo gong hang ma zong ki chu bo yong zu ne duo tuan qie di zang bei wo ni ji yue kong xi lu le
1: 永瑞琴以同文为平均的基本谈张北我给闽南的坚持学英文平均的参给一龙张北我给琴写别把连错穷谈的西子重点给康妈总的类别你也张给我听听给错的你自动大为民我别全部有措施的那天个点呢全部有错过过你你也可给坑里谈康荣给学出力度坑里学的闽南为啥俺去琴写给可不住于力度 切赞的卡尔干参冷地的云中在这些日下长不许呢俺全部有错用听你不一一年的卡尔用人心用错面这里用个度他一年来更多面不你可对的用不一年从没自动给我擦别个面把通年让我面把从没提送用起个那我是可个度提人弄得就不行了如果我牛尾推荐他提干了小给算在明牛牛日下切赞俺做
0: 客户身边俺全部有穿制度，伢们是娘出去读。他见到俺是提人，第二道团结的，娘出去呢，张表我你给面谈，等久了，写到七八天。全部用错了，是不？都在面，写到俺家下信息。从我家军了，接了我住，中一茶送面不谈。后期用错全呢，家军充虚的，抽血人。铁达人别忘记，从面老忘记。
3: 계산칸라
0: 中巴永村美居图，娘兄弟你，今年过三百，永住我们汤拉区不大了，天马天马的睡不错。可以呢，接着玩呢。中巴永村弟你，托干图云南图北，出所真不行堂，阿那马那也。可过新美嘞，汤马你呢，娘就出手切了东西。中巴永村呢，卡彻底，推动接力区大区北街，俺做康马的总个强局，接力你修三年，开局他把点北。
1: 浪巴虫子就。虫子就没他，俺最纯粹多年中规水军虫子些提不通穷。虫子立不得个三大七九一，给年不接苦就多。他多，嗯，贵给来苦给，他给他多，过去给零三家退下多，可不是没他喊这些别那不是，我们学术吃给。拉米一年加钱不切，小年了肚子给看不给不下。
0: 干了很多所谓类别自己忙不起，那年退不起大度，我那处不了也是个态度。浪巴尼，浪亲戚东巴的事。重庆地铁没了东岔车型，浪亲戚东送站位热乌脸，重庆明铁达的托运。水军的排队重组的，退了不就送班的，地卡的早晚出行。陆军有人点不谈，人家学校配送草铺也不接。俺做用过一把鞋子。
1: 从最来接吧，
0: 他把水拿不及，俺就从最难去，哪有说过？浪头西街的，西多七八提穷。
1: 五子啦。 kāng bādi dūs tā tū yū lō māng bā qiān yū bā zhā.
2: Lō chū gī lā gī lū gī yō zhī.
1: Lō chū gī lā lā. Xu zāng qi, kāng gī tō lō jī xu chā zhā tīng zhā zhī xā. Tā qi nā kāng gī qīng wī sāng mō jē sū nyam sū qi bā zhā yā nā nyam mā tā gā zhā.
4: Ngā mā nā tā gā zhī lā. Yā ngā mā nīng bā zhī, kāng gī qī lā sō gū sō bā zhū kī bā zhī, chā sāng bū sū bā zhī lā. Ngā mā tā gā zhī.
1: Ā lē, kāng bā jī yō nyam mā tā gā zhī bā.
4: Rī rī rī, ngā mā tā gā zhī lā.
1: Qi nā kāng bā gī wī chā rī zhū bā zhī, dūs tā dū zhī yī bā zhā.
2: Rī, sāng mū dū zhī rī.
4: Rī, dō dā xīng lī chū bā shī.
1: Ā, lī, dō dā xīng yī bā shī.
4: Rī, rī, rī.
1: Kāng bā jī yōng gī sū chūn dī nyōk chū cā bā shī rā yu bē nā wā shū. Kāng bā dī dā chōng chūn nā gī kāng bā dīn zū jī gu mē bā chā.
4: Rī, rī, rī.
0: Dī nī, mīng gī rā gāb sū chūn bē nā wā yu xī gā chī yīn shī. Tā pār tū, mē lō chū gā lhā
5: gī.
0: Tūy 家军图命运图协同国别藏约不堂全坑命家当球命结余天南都举个套子汤不泥别盘动军事下线约不堂各自三不米地杆恩界行政所宁泉对面图两个其实一控制地杆全界开大切不堂藏不堂不热闭地准备年度级送年三星电别图入体另行不堂你送不起 토지 순발 립뒤 차계배 남바시 테마니도 차 내셴뱅 안소로 응은체 토지 순번에 토가르 세계 상만이 시계 답을 초와께서 인시시
1: 알레 토지 순발 립자 토지 순바시 내 갸친보다 가지 퇴배 나와시도가 대조 가지
2: 대구자수 등제 가지 코즈 님은 예스급스리 급튜디 시계 따고 소 대야 깊샹제 님스 클론 쇠부급제 대기여리 신전초 톡즈니와 님 통해야 매바 예즈초리 대야 콘즈 예스 깊스리샤
1: 디나게 디귀르 데네 하쿠기
2: 갸친보다 같이 되여리 카프 대야 딩지 쳔부저리 강배나게 샵주 첩스지리 급튜디 시계 따고 남무 대시에 첨예기 샵주 켄든지 시제 쳔보리
1: 사시 패게즈베
2: 다그지르
1: 제자 시계 따고 대대제 딩제 간게 처튼 데가 여봐.
2: 다그제지.
1: 쟤는 시계 다고 된수대 된다 최도 지도 넘버 큰제 주이나.
2: 대야 시계 다고 잠고 쇼 됐으리.
1: 쟤는 잠고 쇼 니마 대 대고 여봐. 아니 대.
2: 대야 시계 다고 총샤 개체 된수 됐으리. 대야 공을 됐으리.
1: 알레.
0: 갸치신 거스 퇴베 된주 강탕. 쇠된 강. 대신도 속다 탕 치중 면자위 심중. 진범 면접에 소교지 규협제에 응원제지 소외 나바식 초유 왠자 내신병안 소시해줄 시그촌도 신전도 세컹미 직경미 군가시 림시 신전초 토지니베 파렴나 장아치외 군지 제모 휴덥치 줄렘마데 제동국 경업중가 굴러 별라망주 주주로 당지 신전소 신내 신딩킨 저와 베디 매부스디 정리로 왕외 강바탕 서신 누루제 여부차 나조 대외 대가를 급티뒤지 되어가는 용료 톱지 하바스 남긴 나조 급티뒤 준비 강바식 난 최초
1: 쇼딩이게 강가를 잡디 지와지벨
4: 제일 지와지 뭐마 다가라질
1: 제자 락지 망고도
4: 다가질 뭐마 다가라 샹겨시 메다 비미자 외지와 태가르 경갈 제시시
1: 배주던데 권다그지베
4: 제제제 규림시라 침실
1: 아네 창문로 녀마게 지슈리샤
4: 젤
1: 고디치야 요르베
4: 아 치야 요지
1: 아네 나로로 창문 두지리샤
4: 제제제
1: 탄데자라 저그저그샤 스임자
4: 올레 젤라지
1: 이네네 캉부디 토바마부 이베 나와시도 미니에 싱그메브자
4: 어 미니 싱마시
1: 아네.
4: 자라 자조 샤제 배주 요마시.
1: 서디디레 니마 타그즈베.
4: 제 참사질.
1: 아네. 사치디 두스 샤비나.
4: 제.
1: 니마 그 소아디게 랭안츠 세부통 두부도가.
4: 제.
1: 탄데도 두캉부디 마부다 춘주 이부이네. 그디 두기 미츠응외네 시에나 차긴디 차게 차가즈바.
4: 제제제.
0: 데니 랑바 총조로. 다유디 드럽 콤메 루럽 축축게베 망소디 캉바치부테이. 그디디 총주난기 캄바창마 토바마시 중중이 원자 총주난 긴일 내베 시거티 눈체 동미츠 룹탑 메베 스뮤디 폭삼더부이 퇴즈니 chomu yun xin de, tuyurub ki pujur che xer song, lamba chongzui cobar yundu o chimba tang zha, chumi diyo gangi cha jin yang namba sar jang du kyur. Ngan cui lo xe na, lamba chongzui mang zuo ki kangbe yundu xie do tup che, lakba sui nam ki ngan zu, tanda gui dun che xin be, chumi kim du che.
5: Pemba jenzu,
6: lo la,
5: tering kong zi nang la jik dap che le hong de.
6: Kamsa.
7: Tosun shus, kirang singa das chen yungur be.
6: Chigri le.
7: Amu, chomchin ga chebe ga le, sogu yu changma nyam tuyabu shira duwa le.
6: Ri le.
7: Chen kangbu dike ba ka zui su guab re le.
6: O, halam dawa chuk dun shi chimba re.
7: A le, rosun mangbu chen yu gir da.
6: O, chi gya lak chimba re.
7: Mangbu dike su chimba re be.
6: O, ri le.
7: Kangbu di gya chelu yo re.
6: Gya gyu, mi ngu zhu shikdung lak yo re.
7: Gya chenba tenze gebya kari yina.
6: Mangsu nesan soya sonza, an kya chenpo gyabri.
7: Ale, de mangsu nesan zunye zhibe.
4: Zhele, mangsu nesan zunye zhi. Nganzo, zhunggu suygun chongzu cenye yue zan, tanda mangzo ki mangsu nesan zunye ki semshu yinye chenpo shira dul.
7: Ale, tingde yibri. Che zan kemi mangye ganle, kemi sosyo ganle, goda le gyabsha.
6: Zhi.
7: Dige changmu mangsu nesan zhibe.
6: Daga zhi.
7: Ale, kangbe nan daga chen yinwu zhibe.
6: Les.
0: Bimba jenzomgi nganzo rxie gyuru. 你为了现呢, 结合起, 恩西人便尊重去, 冷顿世界明大, 军切没把切入清不当顿呢, 浪把冲突的越过啊, 起码都清呢, 控制人员呢, 越过起永不色就穷越。
7: 看不得看的, 托刚苍马村当差不着。
6: 是了, 苍马陪路给村当有的。
7: 跟许大没多提及。
6: 是。
7: 我那年纪不是扎度, 既用个崔西一年要个度。
6: 当时。
7: 给人给当呗。
6: 哦了。
7: 前两天最难了科密的这卡最有呢。
6: tante chaliya, kami shizu yori. Tondo togale dagari, tante sangmaya suya saaya mari. Suya saabi yina halam kangba kami gyegu jori.
7: Ani chongzui nana mangsui nesan tinja mangu yorbe.
4: Nganzui chongzui nana mangsui nesan zugen tuizan chungyi yorshi.
7: Chungyi la?
4: Ririril.
7: Tache na tuizan chungyi nana kyondom kami kazu shi yuna.
4: Tuizan shinda la kami nyi sumzile yomachi.
7: Nyungshu le kami nyi sumla.
4: Ririril.
7: Ani yu guo le yong nian mangu duwe?
4: Mangu shi ra du.
7: Ani.
0: Lapa suyo nam ji xie gyu ru. Di da bun zheng gan le langba chong zu ru ya san jie gui du mi. Nye do ni zo sun lo ne, nye do ni zan ga lo pa. Tu dun lo ni na, langba chong zu nyam di bian zhu ri ki san guo ru chi gya tang gu ju gu su sin ba tang. Ka yue la yue di yung bo ti, chung mi cho wa gya nam jie bu cha. Ngan cui, jin zhu mun zhi xie ri, bian ba jin zong ji xie gyu ru.
8: 拿了看把三家起丢，该学钱的，黄金莫拉银些数。莫拉公路可最难。去交通。大钱呢？莫拉起来嘞，只错宁波拒绝用脚是罢了。嗯。一个不如，要把开心吃大菜，喝把土豆打大菜，过些钱，长大不然就不吃。多钱养猪就，我们下了养猪猪，猪个养猪又多。 谁说的对都不重要了我还跟着更久了就能更久的你们就了那咱听我们说了给他们给他们说的都没得了下当中现在的看我们听你们说的一些关真的个什么等一下吧你还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冲冲了
0: 我切记用我灵格，这双空了，天安娘被格度过了，送就忙不远。就用为格度轮到他，这个为多年郎，唐大洋多了人么管不行，三不五元。拍了满嘴拒绝的马当空，马路上旁边人民阿不尼，时间难去，行政隐私。
8: 空何年考完年送？
0: 能没错，时间大过两个千年。人家的艺术家被推走，却走新的账里面。
9: 他过去三年，俺老三的这么穷啊！头三年的第几年的用什么？俺老娘那里嘛，就是的弄接不着弄。他说说哪个有人的叫他接不着人的，他听完的能听完，听完的能听完，他接不弄了，哪个？你接不着弄，搞不弄，搞不弄。
7: 阿来搞不都是都是呗？
2: 哦，是。
7: 阿来。
2: 身体呢搞不都是我的？
7: 身体呢搞不都是啦？
9: 嗯，接不弄。
7: 看不清不得，搞不都是啦？ 我呢，记错人不贵，用不上是。
6: 大哥是。
7: 我呢，俺错一呢，参谋没给给金山前面那娘子托白接了，错阿爹嘞，俺嘞拆给皮松错过去穷要是。
6: 是了。
0: 陪人不贵，用为这算是给我呢先了。大姐，罗三还没啷把床全弄着他，俺姐的啷多洗个汤。胳膊里边皮水看不啥不通的，罗菊汤听个娘都知。推动龙珠战呢？这些地里，
8: 龙洞的枪决代表呼救了新月。
0: 俺在讲两把枪决马文巴了，偏见俺来拉不汤。莫拉的古书讲三趟用具，明天学军。看马的总去，坚持住这瓦汤。八零手中我推呢，两支军呢，断绝切不行。确实切个三支手切接，现在中国所交流。没些公开引入。娘舅我你说看啥的通知月别心疼养不莫这样。可是没的七六孙叔也得切不疼你说没钱。第二娘舅也在汤底去心思先不对于了。体外女美人的学校能不太在去就养养育不是。第二天俺做阿家街上去说个难度就。
6: 爹呀，俺昨天在金东看的，金总看的。
7: 阿来，哪个总不来？
6: 他个热了。
7: 忙过天在仓库弄不是呗？
6: 热。爹，俺昨水军的，弄不说这些热。
7: 阿来。
6: 就去仓库拍着打了。爹，俺昨阿家看着，拍这边的短裙呀个绑带热。
7: 绑带热不热？
6: 都谢姐，呀哦，家老二的，爹那路秋热。
7: 阿来，绑带个吃不起多个呗？
6: 热热了。
7: 人就不是他多。
6: 他个热。
7: 第六八千对拖不起，主要差不那么多。
6: 哦了，拖不起，主要差不起来有的。
7: 嗯嗯。
6: 第二句，预备了短剑，平均宽度龙大长安家呀，女辈听个的。
7: 啊嘞，大钱呢？能不他车队听这这呗？
6: 妈热了，大车队，现在第一次听个的。
7: 啊嘞，大钱呢？真不应该的。
6: 听这些推给怎么叫的？
7: 啊嘞，
6: 都是钱，俺不说你们多怎么叫的？
7: 宁波怎么接？听这应不是？
6: 都是的，对。
7: 啊嘞，
6: 我都是钱的。
7: 啊嘞，大爹水军个能不上是吧？
0: 能不你？北京美丽的解决点被六岁拍打团在去隐形没了年冬下的陆军电影年冬过落的开打了这天让教中人被女美人的学校送给南昌那就业随军车度能不做全界这么长年点所属去地域文章他讲控制地界没有界的开打他在三对前年随军体能不有多少钱的新路车他所前被团在所求了也不是
7: 前日的停队给人八七百能不是呗？
6: 他个热了。
7: 阿来，得对这是呗？
6: 热热。
7: 第腊八前队年不是扎多啊？很多

암라 맞아. 주주 줄락스규. 도도 좀 챙부시겠지. 가다 주제 계셔. 명갈만에 거네. 쳐셔. 엄지. 니도 치차베 간가 대쇼. 닝스 개챙부 가셔서. 주저, 로데치. 암라우 진주. 나 주제 말해 봐 주규. 야면장 암라 다 채워주게 뭐 전화 주요

0: 빨라다 그래도 로제든 부두게
1: 다들 수토네 슈용기 우소 낭다미도 수민 청사주 다도 제대여지 주죠 랑카바 대가 네 강부싱아가
0: 육쇼 마 빨라짐도 날때
1: 빨라 수민 청피게 대여지 강부닉베나 대표미도 된저도 숨기 Shugwe kaanpaa la lamdaa oz yori, tongwansi niktundaa ye chee choori, nye nye doos nyo.
2: Amlaa!

0: 빨라. 걔랑 심도 만나시. 뭐? 뭐시 암라 좋네. 등등하다. 명정, 명유 여자봐. 만족 걔랑 십주시죠. 단데 걔랑께 구슬 투자나라. 시모토 암라. 돌대비 웅고 마시.
1: 봐봐, 로대비시. 나세 암락 섭시 밥랑 따도 야고 채셔 암락 슈드
2: 다 암락 템리 제발 내 고개 가면 숨을 고야 요 말이
0: 민정 민정 담은 못하 시에마도 발라도 생태회 교육 무시
2: 나 아무나 챙기시죠

0: 바브랑 갈산 돼도
1: 빨라 갈충이 돼도 민정 상가대기도 생겨다
2: 민유 랑카르산 뒤도 예 주저 니로슬고
3: 주저 미드 실로도 녀 말비 주저랑 뒤도 미데 우드게 아게 주나 스니 돈도 공거 봐
0: 랑가 아자게 랑카르산 뒤도 스케치기
3: 서그메 야추
2: 다이디리 교스 뇨아교 망스 뇨시아

0: 나여가지 얘랑 고여가듯이
1: 깨종치다
0: 깨종제
1: 깨종치다 깨종치다 제
0: 라추우드고 소민유 깨쳐지 바카르도
1: 디가다
0: 그메 요물 아르샤 야야야야야 라가르진이 봐
1: 디가시
0: 그메
1: 디가시
0: 라니 로레 토다야 토단 하루야
1: 라게 알로 주샤 유지기 가시
0: 그메 가르치야 유
1: 하시다
0: 그메
1: 디가다지
0: 그메
1: 디가다
0: 유다 그메 가다 그메
1: 디가시
0: 그메
1: 가부유
2: 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们，哥
1: 가시.

0: 네, 레게데. 답어 가세요래.
1: 가지도.
0: 아지 녀르 티그난다체.
2: 제동아게.
0: 아지 봐봐. 제동아게 있는 수주래.
1: 아시다 지스 장경이 녀르다.
0: 지금 칼도 쉬고 있다. 솜동아게도.
2: 어찌?
1: 망고디 제에.
0: 로호. 아무라. 제사 네 삼든 제스 담비. 녀라지디 독스 개부다가. 키랑 녀다 셰라 소마리. 꿀레견제 로망고 심부르바. 녀키랑 꿀레딘 제 카프 통도 미도. 라지 개부다가 녀키나 니 젠다 튼. 나나 숨심 부사가 줘.
1: 용아. 쟤는 언니가 고대이다.
0: 낭다 먹어 아무라. 이네 아무라. 키랑 게 녀랑아 고민이 도시나는 용도 왜.
2: 그지. 그대응의 고이스니 망세링 그도가.
0: 아시 바브라 코스마티아. 다리이나 녀 고유럽 큰님에 녀 야빈다. 라지 개보다가 람사키나 니를 표시오. 조라디 조고 레가 조렌 조여서 레그 수베 지엘로 두수 요 말이 최상 녀 롭조 카지다 님도 유고를 지 조고 삽시오. 통지체를 주고로 봐.
1: 야야 가로제 기부 제목어. 다리 아메 조고 시바 지시오.
0: 모델라 암라. 토체나 암라.
3: 암라. 나래 검지도 거유.
1: 가르치가.
3: 납제 정다진 주수제. 안주 납자데. 안주 납주 지지데. 계속 세주 녀르샤.
1: 지지 가세. 로미 토부딘제.
3: 주교스베 가차 퇴수. 나도 저지나 취샤. 네 장제다체 진화 줄리지
2: 와서. 요래 요래.
0: 수민유. 가리. 샤이 주저 능시. 티겔로 전대 중마다. 아.
3: 랑게 주저 능시 저거선네. 준다도 매봐.
0: 수민유. 랑 가르셔요.
1: 다 지스. 지스체. 딱다. 네 랑 튼다 시야유. 네 자. 아메 랑 시도. 미멍 구지러. 저가 치비. 튼다디 시내 땡키스. 네 라러. 로빈 제모고베. 기회 로메 민게스 라스초. 랍주 퇴배지를 기겐 채비는 레그 땜부지 나다 타니부도
3: 마리 암라 나 기우유 랍진 저뒤메 나 친화 저우유
1: 나 전화 알고 먹고 디레 가봐 요시
3: 빨라 빨라 기라 마티다
2: 나 좀 예매 클라스에서 소대디 기나 소시 소시
3: 마리 발라 암라 키나 니게 nga sanje din re na ya khari yena ni kina ni le chego tingo ju jo shu bu to gyo ma le ne kina ni ge ngo dan je ri ni be lo chi da bu re ba
0: su mi yu ra do ste cheng du ya ke ju har xie yu
3: su mi cheng ni ke ju har xie so
0: ra chu yu du ge
3: rang ta je le de na ne ngo dan je chen yu yu chang mai xin se re ba to do ju jo ge bi chi ge zhu ya le kina ni ge kang zo wo mo shu ne ge bu na su ma nga lo chi ya ji zhuo mo ju ya khari yena
4: 不过我们去马扎老七要的这里细节却卡住了人他只是羡慕我等他读电梯克拉索阿姆拉你也特地一个土狗地气度罗马我这地气也不一计划主要你也自己的对不一你也给他的小地球
1: 용아, 키시 라기 왜 롭친을 전두 맨 증시 따당아 주 맨갈 미두기 라삼 야우도 예 민두 거 가지고 니제 제비 능우 티외 준주 통시 무야 또 라 두토 생구도 야 라 쉐다 니 타부도 라 쉐비 레라 비어지

0: 디게 삼의 민유게 뉴여버다.
1: 아래
0: 민유게 나 점 삼의 신비 뉴여비기나 서로 능구마 하리스기.
1: 릴리, 드린 카페 심식 거이샤.
2: 디 민유, 야조 아, 랑게 발라라 둘러 삼은 것도 진유샤.
1: 로치유나라 뉴여비팅 당고르.
3: 주저.
2: 朱路的人可把那古语打起的。用啊，
3: 巴拉，俺也注意的，三小区最短吧，看那你说话用。明月，
2: 的，明城的下中心楼梯。明月，的，巴拉，嗯，土路三门口的这栋，看那个再去用的。
4: Les.
2: Nyanyi lu suhu suhu wa chi.
4: Les.

0: 주저 니에쇼.
1: 하, 김도.
0: 씨, 디동대 숨동 굽지 굽지 고고시샤. 민유의 바바 응회다지에 권침들의 뉴도와 니에 파면 니에 다부도 도로 야우디지 최뉴여 마시.
2: 응회도 수협자 말왜? 보셔체 하루아래.
1: 아, 씨, 민저, 지시기 맞대다. 민유 지나디 집시
3: 유다 민규
4: 민저
5: 로
4: 경아라고 지나쇼다
5: 레세
1: 오 지 베드 차포르샤 규림 류추메 봐 두쇼아 두쇼아
4: 나스고도 얄까미
6: 谁不说？既然亚天明不把这件明了，这件明了，不说。这件明了，我没说，我不说这件明了。天明了，我没说。天明了，我没说。他这个，穷鬼婆也上我，我连脑子一，你给他说的就，我可不听进他说。
7: 老尼，你也在这让连忙个写明了，让你可个马这没，公司托单点被让给写不清楚不？
6: 你让钱买进来，来到现在了，可真是要的。
7: 老师，这个名了，既然给我钱不卡钱，你也同意收银。你既然给，我公司的币嘛拿手，我刚给过的我不过收够，能不能我阿弟给咱，我两个小币呢，拿个该给的，这不是了。占币阿弟，我连钞票都没钱了，我就过给些把子嘛是。我乱通过币多，老尼，我你来着钱，老忙活的给钱不是？
4: 老师，
7: 是吧？给这场过些呢？
4: 老尼，咱种成煤气币呢，能带药吗？今晚俺对马车吧，咱给交个药呢。俺也马车，马车啊。这个名了，这个名了。
2: 顾少，那天俺罗铁，
4: 今晚俺人气股，他把他，顾客是难受。顾少，这个名了，顾少，这个名了。
2: 罗铁，你用吗？这个名
4: 了，顾少，这个名了。
2: 他罗铁。

0: 你不过去给老婆打车
1: 키랑게 부치겔 기드 예디 차살리도 좀시 기리 키랑게 치겔 레오 좀나 그러봐
0: 마케 교유
1: 치겔 이거 대대 배도지 아 공부시다 나저 공케 부시쳐
0: 말이 자게 인증 아 왼쪽 신입에 롭센디 가스려
1: 나저 뒤산 타고 대 주주 주주 나도 얘기리
0: 예 다시요 제주 접지로 봐.
1: 디디 잠 타고리 그냥게 군대 인게 돈에 가면 안 난다 요 말이. 기지 손래 주무시고 케비나.
0: 얼레고다. 얼레고다. 장게 뒤잠 담부디 제주 접죠. 머리 러비 봐. 제는 제주 찍이나 님고 가서 소위메 장게 신규이베 아. 시에마 송에. 니 고문가도 얘기다. 장게 제주 접죠도 녀비이나. 정월도 나 경구 덥게 인사 봐. 시그이베 교구디 쓰세 보지 자게서 그야 자게 갈래 드려 겹지 다와지 나 협상 가서 요시
1: 니로 젠초 미치베 텐츠도 없나 다와지라 니도네 숨노보다 여리 나도 더 비주 간 렌치유 다와지 집도 니규 기세 장제 듄가 안 숨불 렌비이나 나 롬니 차가 여리
0: 어지라 요림 가서 이봐
1: 롭신 누디 니봐
0: 요림 니베 갈래 드려 겹에 가리봐
1: 아, 응우사제 치게 롬니 저거 삼초.
0: 아니. 응우사제 치게 롬니 저이에. 응우가 저 삽시.
1: 치 삼초.
0: 제나 상게 다와지러. 응우가 저 사도시.
1: 니 다와지를 조선 거 엄게 기다나. 고모 니 돌아 사토 봐.
0: 제나 상 롭친 퇴배지러. 모두 요보사가 조금씩.

0: 무한에 쟁함이야야 대표 제시야.
1: 내가 된다 되지 네 여러분.
2: 클라스 하셔. 씨, 돈도 세시 예매배 된다 위배.
1: 아 민두 민두
0: 민두, 빨라게 너너라 라다구지도 이내 저와지 니자 송기. 잘해 시슈. 나도 소 집사 저유.
2: 할래. 전 교고 실어 주죠. 돈도 남탄 줘줘 봐.
0: 요. 봐라. 공개면 없이. 야맨게 남달 신별람 봐라. 된다 줍죠.
1: 민재 님도 여러 봐. 디. 야맨 장게 기기다.
0: 아지 디 진짜.
1: 다 요셔 요셔 요셔.
2: 노부, 나 되게 야수주도 바보다 주저 계절 시 락방운세 시냐 되시야. 나 통다가 람산 베스 주저게 계절 장수 금수를 시에게 가림 백그리야 나 수행치 걸베.
3: 대다 진지수가 덕마시.
2: 나 쌤 김민도 진짜 가림 백그리야.
3: 아시 나 지자 비실 랭가 주다. Just go.

0: 공무총 키라키 경제 개발 제도 제동미도 공무총 키라키 경제 개발 제도 제동미도 도스네 균피저
1: 지겸아라 도도 좋아시 도움도
2: 你家去哪里了？过来算算。姐姐也请嘛，你能你的钱我也不是嘛。没时间了，明月给打了个三十。地方我现在送到做木头皮，等他开始，你们让他去小雨。一年一下，没人开发着迷路了，今天过年联络迷路。没有告诉你，姐夫，也没去。可是请你对那钱就。我今早的没通生病。舅舅。
3: 叫人个生水了，你三七土鬼，伊那头肉正嘛着啦，轻松得水几不嘛着，今就冲煮伊那卡拉哈来要嘞，抢不抢呢？抢不起，嘛抢呢？土肉就是，说说说话也得呢，急需嘛呗，平时苦不说话也没吧，是吧？
2: 明成，上个天这些生，俺屋里老板抢不穷，
3: 让俺老板给俺忙塞穷啊，老对不起，爸爸二爹妈就看了俺大丽丽个，也不搞不收。
1: 大概慢慢行吧。
2: 嗯，
1: 明哲，
2: 嗯，
1: 其实俺二姐呢，今天才来这边。
2: 罢了，二姐来，感谢咱们过夜时，今天没去呢，随时穿搭是吧？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체나마타 주리 조치 我接他 心多 我们他 心里忙杂 下他 广啊 忙马车过来 出去 又不用难回 사두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대단로 송접치

0: 다 가리게래 아.
1: 니네.
0: 고쳐.
1: 저거 다 줘. 저거. 가리 좀 줘.
0: 그럼. 장수 마요.
1: 가리 좀 줘.
0: 봐봐. 봐봐.
1: 出轨呗，
0: 出轨呗，点点八百贵不的。让爸那个从一句事情听明白，这都贵，可那么学不起。我你拿了没学嘛，这边。啊，怕丢的。可把住啊！
1: 第一个怎么起啊？这都学着你，先不都可把住这。苏明成。
0: 哦。 같이 해도
1: 랑바라게 양이 아주 게 치샤 내년 텐 가서 지소
0: 당구 니 바방 같이 제비 랑유여버 랑가 고정아
1: 랑겐 같이 제소 이년 콩게 유아 당수게 도도 타가 랑는 거도 다 쉬다 나 그대 저우래
0: 랑니 디치
1: 치미
0: 쟤 니 바베 디치
1: 용마지
0: 바베 사브르
1: 선이 핑피 주다는
0: 小盖拉姆达，你是蒙古的热度？你龙兰姐，什么级别穿的米多啊？当过当地的蒙古的热些，我你要哭要嘛热嘛热？是。
1: 姐，你这件穿可真是够热。
0: 肯定是够热，看他解决了吧。
1: 多多，这个居民的大喜的。

0: 바바, 고마침 봐.
1: 란사비. 면은 요아치비. 니에랄 공제비 제도스 그거 삼지.
0: 메마세 바친도.
1: 그지. 야. 민트. 제도 동사민도.
0: 제도 라용아. 제과 차샤. 바바, 님께 가서 요 말해. 글쎄, 님도 다음에는 나다 리리 투보제 시요리. 칸치데 미시요리.
1: 네. 네 가즈네 제메. 네 계란이라 제도 죽고 삼주. 로딘이 예비 저 당신금에.
0: 다바브라지만에 클라스타 소모호.
1: 계란이라 님이도 그. 도즈니는 삼주. 네 기니라 야야제비.
0: 오늘 그 일이 야야 진행이 있나? 된다 신다리 야채 먹어. 산주 삼무 쓰다 다게 줘 봐.
1: 계지도 님 되게 괜찮았어도 봐. 나 클라스로 뭐 주지. 진짜 나 산주를 조처 뭐 쓰기 위해.
0: 말이 네 진짜 쓰기매.
1: 제가 갈 쓰기야. 장경아 격지식이 누가.
0: 지금에 너니 표 더 돌리리 여러 봐. 나도 좀 간 거 지나 여자. 바바나 지만의 속진도 되 서비스야.
1: 아래. 다시 뒤 릴리게가 격지식이 없다.
2: 매매매 매, 봐라. 니가 나로 교주 진유매.
0: 봐봐. 니 전에 콩루 매브라지. 제마레. 봐브랑가 사주 슬림블리스. 나 럽스치다. 니 상시 싫어 지그러. 나서 교주 제매. 통도 아저치. 상매 아저기 수시 저거 맞지. 그 뒤에 있는 노제 릴리 아저기 치기.
2: 미처. 저게 봐라. 이게 진짜 시유. 카 좀 제 계시 마셔다. 봐라. 민처 처처 소자. 근주 시에피. 니 오늘 계란 교주 진유매. 토르샤마나 아 이네 된다데 년가 가수 요마제 기란게 메세야니 제도 류제 메시샤 쇠란 베도 된데도와 키스문에 메규나 초미이나 아주 나자마세 칸시 참치 이그리다 아니 샤올람시 우이몽디데 그저 제우제 어 조디 은이게 기란 대자로 숨제시라죠 기란 야야 쉬비
1: 나 저거도 니르 시에죠 제도는 쉬샤 다가 싸우제
0: 어, 네.
2: 년轻人 아쇼, 기란 가르쳐드유 내년 아쇼. 두경은 이 내가 좋아 잡소자, 쇼세이 내 친년 어유, 닝구다 광다 칼라 친년 아제 공세 서유.
1: 어, 쇼세이 아니 지와, 이내 닝구 칼라 근처 쪽으로, 기란 이 공세에서가 용변을 멈추.
2: 봐라, 기란 두제만아, 다시 칼라 아야 뜨뜨 시작유지, 닝구다 광다 칼라. 你 拿了给俺当过，
1: 就能用啊！就让你给俺的，你是弄个野道啊！你上去了，咱这就该辛苦。
0: 是。
2: 有红酒的，啥意呢？
0: 爸爸，爸爸，你也切我，你也听给听这什么的。
2: 明成，啥意？你给写信的语言。
0: 我还洗不出脚去。
2: 上个地震楼边呢，上把那个人家出去的工人，光给他的俺妈对不能够有人给心里边。
0: 哦，连不俺有，让俺们这么些的，俺这生不了当土木子。
2: 上把那天咋事？听我地震明白，他就路不多，土路俺不地震能给。
0: 你俺们那下子去年没上事，都是钱啊！你现在挨着住着吧。
2: 你那小个什么级别的？小学呢？两个肯定是中学。
0: 你学习他不？
2: 他什么级的？
0: 你嘛？
2: 你让不学习的？
0: 老大，
2: 把那个农民伢子看住去啊！快去！
0: 我让来俺们这差多，老对不起些。

예. 왜? 두른 거 감사. 어. 아. 나에 나는 다음에 어. 어, 제제. 부고지 나 야우시 하지기. 장매 야우지기. 가리. 나다가 용기세. 어. 장문연님비. 어, 용아 용아 장문연 죽부여지. 죽부여지 봐. 어. 용아 용아 용아. 용아. 시스.

0: 我们没到给主人弄，谁得不认他哟？多立大钱，谁叫他给谁得不？
1: 我家吧。多立大钱，你们没到给谁弄，谁得不谁弄？
2: 钱可真少嘞，看白那里白的全部是钱，可弄单子小了吧？
1: 其实我差不多也不认个这小嘞，既然你拿了点面子，我心里可真是个。
2: 계시도 할 수를 해봐봐. 돈도 가르치야 다음은 왜? 바보란 게 은희가 야구 책문도 쓴 거든 왜?
1: 마리, 네 사다 계시 이미. 기란 니가 좋아하라, 너 게임은 용이 쓴비. 마리, 계시 새로 죽어라 봐. 네 레로 니 부득이 나는 용지, 싱라비나, 양키란 니 먹이 빈 구르 쓴비, 레 마시.
2: 你给钱没吧？你三十多岁了呗？老不中啊！也没多少钱吧？起码来若你被爸爸让打个幺年以内，其他事体给，起了哈拉啥个钱头是吧？你没得过？现在让我们马哥是当过几个的？我看到爸爸让几百元白收，我开始当那对不对？我爸爸让普送上我当过一日，什么的？ 啥不来人都喂，钱都收住了吧？到时那收住，你不借你钱了，用都喂。我都是去的。收住，到时那中年人把养的中年们吧。

0: 我要买。特地骨子从家家那空家下，切上你忙子牛羊皮。有。家那等我追的。哦。菲菲。嗯。哦。你来个小时。开油嘛谁？杨家菜就谁？
1: 제딩의 샐러드기 모슬로사 자가지
0: 영아

0: 어리 마저 속분에 레레스 왜
1: 레무소 이내 쇼게 키랑게 잠구쇼라게 세바티미니레스 링크 데스크 그래
0: 니자 담산 유 코사 니쇼 벨레샤가 요브리 도그메 랑게 모랄 나 통사 맵친 불러
1: 레스 키랑 격진시도
0: 요 근데 구도
1: 심무죠 이제 개침부 심이자 격쇼드 구샤
0: 용아 용아 니다치 랄레가 주시

0: 내줘라소.
1: 장 김제 상 사업송사 기운 시스시스지라.
0: 아, 나이 상송이 나이 전다 배축소. 아, 이내 그 중이디 캐스 시주랑 나 카발레 주고. 니체 레마 침바. 니 중국 근데 스테비나. 다원의 뒤 광기 응용할 레로드주. 결국 상나 제키리.
1: 주스 다 살모도 자다 좋아요 마지. 직전 장리신 루부토비아 삼코제 디디체빈초
0: 루부토비아 예마시 장리신게 우두 좀자 예제 아자다 컴도 체니 사실 좀비나 안급디디 장터시 가다유
1: 되다 세는 라샤바다 아니 지간이 오르베
2: 아 지 잠구쇼 글로만나다 디디체제 수고 쓰시다난다
3: 아 나쌤 김미도 가르세니에 편통 마시
2: 야매는 지겹 장라를 셰바치겨는
3: 아시 핀토마시 미키스로디 자실린시시히 공스라수 제비히는 나 야체싱마

0: 아자다 중보래 진시 중요매 창매 탄다 수수 키매다 투베 담부치 고리 마세 녀라래 원신 마지 타다 가수 균댄기 마조 균립 시작해니 쇼랑 막한 도스뉴 디네 공세 레니기 겐소 녀 키제 뭐니 냠래 체조로
1: 계신이 개 많은 비 있나
0: 계시조라 로마디나 나무로나 다 말베
1: 무로지 나 주스 걸봐 다디 랑 미디 쏘데샤 네 계신나라 척척하같이 갈래 로숨주 탐바 딱다 개비 나 징압제 죽지스제 비지 요르바
0: 지스지 사부 요르바 저저저 남다 마시다 네 조라라 삼다 두즈 나와 직제초 용도게 계세 조라는 게 사지 좀 하고 봐 모두 큐답지야 특식이나 네 가게만 세봤으로 이내 조라 마 큐업지 네 세봐 금전도 삼나 나 급제 저치로 아 디스 세고야 삼세비 내내 쉬봐 야쇼
2: 어제
0: 조랑 가봐 구디

0: 야쇼.
1: 지겹잖아. 추수 고배총도 처리 제차스.
0: 추수 고배총도디. 내급 소음에.
1: 라.
0: 상가 상마 소소 레그드게 야고스토. 공세 마조치 아텔로 주도 제목고. 니에 탁주 시스러.
1: 콘초 게스티는 나 근데 세오래.
0: 아, 씨. 고마 습도는 아 새가 쇼스러.
1: 리스.
0: 바주. 왜왜 상게 정거 사간 틀리기 직접 진이 닝라라 카바시 겹제 제 다그래 그시 안주 사신 와요 니디
1: 알레스
0: 상게 콘라 토고 셰라 추야기 콤부 유베스 끄르슈

0: ཁྱི་ཏི་ན་མི་མང་གོ་ཡོ་ཙ་ཧོ་ཆིན་ལིང་ཕེ་ཅི་དེ་ན་གི་ཉ་རོ་ཡིན་ཙ་སེ་ཡ་ལ་ཧོ་ཆིན་ལིང་གི་ཆིན་ཉི་ཤུ་ལ་ཁ་སེ་ལེམ་ཙ་ཚང་མོ་དོར་ཚ་ཤ་ཁོ་བ་དོར་ཡུ་མེ་ཐང་དེ་ལེན་གི་མིན་དུ།
1: ཨོ་ང་ཟོ་སམ་བུ་ཆེ་ཅི་གི་ཐང་དང་ནེ་ཅུ་དེ་ཅི་ཆོ་དུ་ཐག་ཅུ་ཁན་ཅི་ཆེ་ན་ཚ་བུ་ཡིན་ན་ཁིར་ང་གི་སུམ་བ་ཉིན་གི་ཨོ་ཐང་དང་ནེ་དེ་ནེ་ཅུ་ཉི་ཡུ་ཐང་བུ་དེ་ཁ་རེ་སེ་ན་ཧོ་ཅི་ལིང་གི་ནང་ཉི་ས་བེ་གུ་རིམ་ཆུ་ལ་ངུ་དེ་གི་ཁོ་བ་དོར་ཡུ་མེ་ཅི་སེབ་ཅེ་མི་དུ་ཐང་དང་སམ་བུ་ཆེ་ཤུ་དེ་དེ་ན་
0: 내두니부디 카레스나 규시디 응우텔라 오네 표현체무시라르샤 세베응우디게다 로야 아장주미레라 니제단기 니가 첨부요리 제장키난 주삼루차리 유브나구레
1: 您又打好清零 카카치에 기 주둥이가 쓰이 꿰사자 편주 카카치에다 교노 고스케웨기 되부요시 댐피 시샤체는 니첸 위티주 제다 好清零게 겐키 구기 마주닥세 제규 好清零기 규시디 니요로 배산체샤 마세 산드다 부구가르 핑제 돌미두 제자 제병 위디 그제지네
2: 이괴
1: 好清零게 뜬구이 니시
3: 조란 대대 갑자기 세우리.
4: 단도 되지 디스고 차샤.
5: 얘 도건 차샤.
3: 조란 단다 개제셔야 와 말해. 단다 밀리 매 봐. 주저 윤배.
6: 내가 뭐 차거 쓸럼나. 용두게.
5: 전부 경다 저러셔. 도도 되시다. 가지가. 대수다지.
3: 라가가 대 디젤라 대 통금이 두에.
5: 아자다 개제제. 근처 춘소.
6: 다 그러셔. 가리니 수수 치고 있으기. 시나도 스마구이나 데스주나 강스고이스니들이
5: 중불에 아자를 갖다 작하도 왜
6: 수레
5: 지대는 야심부 게르면도 군이 참부 사시가
6: 야 수리스 닝수
5: 야 닝요 마시 제도 왜
6: 할래 전수였어 라우르 체모 두두 토뉴유
5: 안데레
6: 지켜지 니차 사샤
5: 니마가 종가르 주두 로춘주르다 다다되다 경세 유입자 지켜지 니차샤
6: 아자 유튜브리
5: 아자 닝랑원의 렐라마다 보그니 소경 청시 다다 보그니가 경차샤
6: 아자 닝라
5: 어 아메르미다샤 디디 닝요 닝지 세베 겁라 니시네 시에추
6: 주 바보다 지금 마치 약하리나.
5: 아, 군이 바바 가스네 트럼프시. 니마 랍자 좀 해결라. 갈래시라 이었다. 박자기 임 누구야?
6: 아, 이제.
5: 가시서.
6: 아, 김도. 아메민 갈스도.
5: 宁慧，我控制了你，其他你不别。崔三木都有马事，宁慧也跌住进你车间拍下。嗯，啥时候开灯的？开灯没？我这俺立刻到水注意的。让点连着路到水就够。听住消息。
6: 喂，老赵，俺若不去了，临水行列出现所在，立马一查其协助。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겐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기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호인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쇼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대탕 민배 주람 털와 신배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팬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달 니바투 대탕 닥제 치구 캐시 차와 개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토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투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다 균형 치바 존내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게급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유마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 꾸 랑을 국송라 쇼게 꾸 랑세니가 펜라 디탕 용투

0: 자, 딱 그 시험 말이. 언니 뭐 시야 치차버리. 오늘 치차부터. 네 로고 채쳐 용도.
1: 용아 용아.
0: 이다. 잡다.
1: 이제 잡다 게 우르다.
0: 이다. 나래 니를 잡다 게.
1: 루야 또 망자샤.
0: 계지 말이. 아자. 진짜지. 장리식을 갑자기 자야디. 네 something just on me.
1: 어 어.
0: 계란이 사상세제 로 타럽 두고래. 긴데심이 아자랑 신세를 봐. 아자랑 삼루스톤다. 계시 아자랑 군스니뒤 미세주 가르치기 삼제. 시슈르도.
1: 아, 디, 디,
2: 지기부장라. 문용차 자궁도 왜?
3: 어, 말이 말이 말이. 우리 내도 말다. 미세기 내주도 사소. 사실이 네가 좀 도움이도.
2: 근데 나는 요아요. 라기 삼 저지 제사불라 캐기 샤조여지. 공수는 무요 다조여지. 로봇업이야 중국에서 가르친 거래.
3: 아지, 문에 덥시 큰미도. 디 제마, 제마 언니 구급 중수 냠래 세쇼리.
2: 지기부장라. 얘기랑 다부도 링수일라. 계좌 위에 켈레 개왕시 대성 부유. 카테스일 만에 붙인데. 제일 냠래 그저 쇼시. 제마 기라는 명제 속으로 쌈. 시에 넘는 거야.
3: 어, 그도 시에인다. 다들 공수에 나 미지게 시에봐. 제야 요마리. 어, 사실 송부인어 간다 상매 못했고래. 오늘 특히 큰 민도. 아, 계란게 공시 나로나 드렸으나 알아디 네 계란을 공다 쉬봤으니 만일 동기다 샤다이. 드렸으나 제니닝러 제망 안한 이 고급 중수나 나래 타 최배고러. 염려 셔쇼치 다리 공부춘 모소
2: 맞어 신의 조매로 디콘라 기랑게 사지종야의 공수기와 제도지 가인스는 무요마시 단도로부터 중미에서 댄데미신다지가 로봇이
4: 你也学到这把行的给这一米的给人公司马上切一呢电台给人马上用事这就张了给人也不出来嗯这可是我的经济张了你也给人拿做这张给这些笔 사실我做嘛做的值得我做公司那么大钱大有些一年俺们的其他给老多拿这个过来准备公司的没拿过小不同对不多其实其他公司没问题了那就拉比呢俺我信不去控制了不起来了不阿江江其他没信大给 로봇이를 못 이유나 네 가수 시에는 편도 요마시
3: 어 계란게가 멍위되어 로봇 책임있으라 어 나나이 택문일에 재매봐 좀 제가리나
4: 흐 성사들 레일다 규리라 편주 통도보다 그렇게 두르시야 재산 얘기랑 别的 胖姐，我做零售的，老零售经验姐，买不下来水么多。

0: 아자.
1: 나 담튼 지지규. 잔디게 근데 세서.
2: 농담이. 응원 연락자.
0: 그래서 얘네 응원을 내 집 님부터 들어와. 대도 농담이 막시.
3: 젠더비야.
0: 어. 네 제시되게 루루스. 대가 대스게 봐줘. 들리는 소리 잡시다.
1: 영아. 喂，灰灰，开厕所。
4: 阿妈啦，我接了个路灯，都，给人拉不着这片了的。

0: 무제 생각에 링쇼네 이방아 시추고지 담이 삼무섬스 제만에 가서 김상치 능는 신다 是吧
1: 아씨
2: 키라니 드레셔 아히 미즈 키라니 수이 메싱마 是吧
0: 어 나 텐징 예스기 신계 텐스 거리
3: 나 진 혼정스기 답디비 젠다 진념공 리도 정이 어찌 얘 다 토뉴 뉴스도 돼 아 캐 토미나 토질 없지 캐네 봐
2: 나 대비시 라민도 냥 중인다
3: 야 클라스도
2: 야 어찌
3: 어찌 캐시 한번 쏴
2: 나 라고 차 먹어
3: 얘 가르쳤어 나세요 말다
4: 라세보르루가 튼지소루 미사블레말레고데

0: 바가 참 맞지 주시. 자 가게 매파 되는 거 휴. 더더. 상게 미스 가지다. 선이자 니제 스티조. 이와 지제 리고 갈게 가지고. 예셰비 체표흐르다. 어시. 예자시 포니 편도 마시. 나 주 제주 제토 매바. 디주고 레매 마시.
1: 하. 제 미미. 켄드나 오네 함시. 함시 잡으시라도. 나 좀 가르쳐 주제 편도 하러래. 아. 예랑 셰오. 장미미미 소탁주의.
0: 자게 심주 제모허. 님 숨기는 주나라. 이제 배우게. 님 숨으라다. 계시 미스하지다. 네 어군님도 봐. 속도 쎄슬럽. 파교.
1: 같이 가.
0: 파교. 비게 로시. 다가드. 비드 제.
1: 라.
0: 마드. 마드제.
1: 야, 라이너. 야, 장마 나스도.
0: 자기 시험 시 제비 시제 캐로치 이 쇼크 매 찬스.
2: 그거 제일 먼저 봐.
0: 나래 야호시 라처 비슨비. 장리시 미샤히네 차바 것도 가시 지게 다 그럽 시스. 티 제자 시르도.
2: 아자란 첩 캐비 일단 셰브리. 아 뭐 또.

0: 도간디 용시 조여시 옛냐자 제토바 창모 대유 단돈 얘기랑라 모두 새로 쉬우고 시스나 아
1: 도순 쉬었어
0: 개당 마시 다들 기랑게 범디 명라 최카르리 숨바
1: 최启真 바베 명라 최하다 아메 명라 니회사
0: 최启真라
1: 원어
0: 니마로 뒤이사 메사 아라니게 티 제제제 뭐 시르다
1: 어
0: 잠못 해요 라다시다

0: Zala, ma ma tu ro na.
1: Ma de to su ro.
2: Si.
1: Ho ta.
2: Zhang er qi so, wo zhe zhe huai ma yong qian. Ma de guo xi bin na qiu, da gai qi mi. Er qi so qi xin mu xi huai yang guo na ye er qi xi. Da nang da mi du.
0: Qian qian la guang bu xue na, wo zhe tang bu zhe ba.
3: Ha. Ya mian na, na su yin duo sa tu. Ni de ren lo zhe er qi yi me, zhang xie wo.
2: Xian, ma nian ni yang na lu yin da.
0: Asi, ya nie xie da her no su, zhang ka mang da xue jie mi su zhuo xi.
4: Yosi da, qi jiu lei ba.
0: Duo su da.
4: Da sang ma ji.
5: Dong Wu Hui.
6: Ye.
5: Xu Yu Zi.
6: Ye.
5: Li Yang.
4: Guo jie xian. Ge la ge ge jian, ma ran yin bei sa da. Ni yo, ni yo, yo jie da. Guo jie da.
5: Yue Cheng Meng.
6: Ye.
5: 高旭耶趙新朝耶肖柳耶陈星儿耶倪佑郭启达倪佑王振耶叶庆明度倪佑王帅耶这比了庄玉芳耶方超贤耶刘可耶郭启达郭启达欧梦婷
7: 耶
5: 史元宏
6: 耶
4: 宁佑 郭启达 郭启达 宁佑 宁佑 宁佑 郭启达 郭启达 宁佑 郭启达
5: 사지동원의 야구수도가 아 통계 전부 시라도 야매나 곱자니 오세 히라니 대두
4: 아 먹어야라
0: 괜찮아
5: 디랭기 롭젠그 낭도 가르스나
8: 니요스 니에티냐 라야 큐는 증도
9: 오늘 전에 장 탁쇼 진주 셋이야 뭐랑게 아짝캬시기 카리나 뭐랑기 미다다 도움 주게 나 자동도 능 시치기 그들 마 토비네 넘주 로기 뭐랑 니 미기 가르스유미나
5: 우수 링고야다 코르세 고세 이듀 총이 셋이 외수 링고야 돼 고요고리
9: 고다 생활 한 세배가니 이 김상 기체디 토글 주민지 아무도 진짜 로프로 상기에 사스 기존 나 되네다 판매 체진 내가 치서 상무 치고기
2: 내 파친제 치우 차수는 전시할 때
9: 그냥 쟤는 같이 가 공수석의 지수계 걘 힘매봐 타무디 나 제거 치지 요거지다 사부다가 걔한테 깨우유
2: 랑갱엔 디게 게랄 교슈 나레드 나레 게제 란숨숨메
9: 쓰비라 틴체 큰체이나 겐살라 고무소 김산 실진 토크디 니요마도 창문께 사스 모랄 키스네 큰체이무도
5: 계지 말이 니요마랑 게 예수
9: 아레 체나 나 체나지
5: nga zhe zhen de lu chu ning yo lo bu su ne sheng ga yue tuan da di rang ge xin zhong ai
9: sheng ga yue la
5: da ge li ni a le sam lu dong ka de che wi lu chu ning yo mi xie de pa mo ji le me za bian zhou tao le gang ge xi ta du yi ne mo ra xi ge chuo da ya zhen ge xin shu qian bu song za luo yun di mo ran su su ge le ge zhe se ge yu le
9: ning yo 那让你去下雨可三个人没得你检查新个月检查了给俺送去你也是呢他对你有让俺那句你也上个兴趣没想到上头呢俺上头马上

0: 감사. 기랑체.
1: 대다자. 범는 거는 힘 좀 있어.
0: 감사. 기랑 가르고 있나.
2: 인이어도. 자대 가르치기.
3: 셰프마. 셰프마. 셰프마. 됐다.
0: 장년 가르사 가직도다. 니네 가 셴지바.
4: 영아.
3: 람저 온 거임베. 걔 다 그럽 좀 내 고문 좀 와.
0: 고문 좀 키라는 가르고 있나.
2: 제대 나 저도 와.
0: 인기 말이. 내 제만 야고 대비.
3: 같이 전도 저 칼랑 로이베. 야, 수수도다. 어디? 네.
0: 고문 좀 내 키라는 찍지.
2: 왜? 제 저 마시. 들려 줘 가니라 알아시게다. 아니 계셔마요.
3: 다 그래. 네 저다 네 보스톤제. 네 저 기부스다. 용도가. 아.
2: 제 제.
0: 진짜 맛있다.
3: 네 저. 또 기부스 줘.
0: 진짜 맛있다.
3: 기부스 줘다.
0: 진짜 맛있다. 제.
1: 칸이 신 다리. 괜찮게 가도.
3: 나 보면디다 계셔유. 캐라 취도 가도 아.
2: 대조 계라 가르치지. 뒤음도 왜?
3: 냐. 아, 알았지. 냐.
2: 莫斯塔姐，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牛
1: Tene chobo.
3: Ya, mi kwa chim na cho. Pigas ta ga duwe. Ko nyi mi na se tak cho yi cho.

0: 왜? 세녀마 카사부터 용면 배. 녀마라 내 갑시라요로.
1: 나 단시라 쏘매.
0: 쟤는 안 요기. 나 세대 갑유. 오늘 쟤나 랑아 기준 시험 맞지.
1: 응.
0: 랑 최고 범무로.

0: 생각 두는 게 안 마셔비나 이제 된다 심어줘 생각 줄이야 가리마
1: 깨라 내체는 아치레데 참민도
0: 탄들로고 수스리 랑가 규마 쳐봐 참범민도스 가스려 좀 제가리 내자 랍자 댐비 요리 케시 생각 줄고 있나 로직 지러 세슈려비 있는 신의 규초리 당도 让 로직 능줄어 장제디 니바도 진제나 앙탕고 입고래
1: 니엘 둘네 용마베
0: 디디비지 니요 니에르와라 장게 로직 능줄어 삼로야 호스톤다 첼레딩아 줄랍제 믹세 소사 랍도 튼베지라 덴데 야후시 다요리 토죽겁러 시슈피디 덴데 랑게 삼로 사수비 땅유기리 겁지리 랑아 제제제 제일 급지그다 자라 네주 신다라 텐데 체모 중앙

0: 이요. 오늘 전 계시가시에 예생날 야제 규율을 무신소. 토마라 예친에 두디 장예만의 모식 위배 손하쇼.
1: 지체마 장패진 예미세 출기 텐조 차도 갑리 예태가라라 카사고 승비디에 매인도 시기 니라라 가로 이치고 삼시디 야무세 주브라 차로 있습디 체자 니라 신두이 위치 삼마 신수 주제 담이 캐시랑게 당이 집도 있나 진쇼 카페토네 십트시니로
2: 아자
3: 你不来的，局长和你张军部让蔡阿丽下次连接去，你出去要不？让开起来用吧。
4: 阿妹阿姐让大家有事去，啊，彤彤阿爷了，阿姐让开水车去。车龙水车也个当去。
5: 用啊，今天夜去上桥老油。
4: 也是龙马车，张军部都是你三个人把车开了的去，三个人开些啥多啊？夜去也行的，停车车马车，怎么行马车？
3: 聚焦真当啊，亲民的嘛是。
4: 阿姐，你还说啥？跟舅妈写的。对的，让阿姐没差事，我让阿姐搞着，解雇正义。年年上那些姑娘娘带我，就是叫我笑啊。

0: 그 심도.
1: 상무 심도.
0: 보고 되나. 상만 보도 몇 시에 도와. 소소 다 와서 거시.
2: 오고 되나. 오고 되나. 이키나니 당에 아마라 로브로 임베가라 상만 링슈네체. 니마 저와딘데 야고 유기리.
0: 디디 인고쇼. 마즈니 마라 저데베 거블라. 링슈기 슌비 시스 거시. 지샤네 편주 카테 마시.
2: 아무라 키나 저와 야부든 저유나 키나게 오젠나 고스무 군요메
3: 와 제랑아 신진 신사 저와체야 뉴르침지
0: 제자 데레네메와 저망 쇼쇼 야 니요
2: 아무라 키나 저 링쇼기 준비시이나 지카와 침비레
4: 阿加拉的深圳旅游的深圳了今天阿古今天的这位杨子是个民众哦是然今天也没钱到了叫我去看了说阿姆拉最近去看看阿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去看看阿姆拉这个
0: 가르이봐. 아. 미기 배튼다르 주도 저 마시. 딜레랑게 은이가 수수해부디 심부도 되다. 창고셔라.
2: 창고셔 그래.
0: 셔. 로고셔치. 수수숨 좀 마시셔.
2: 여기 전화가 선난여도 심바.
0: 가시. 인기 마시. 네 다른 쇼가 내가 내깁니다. 다 사서 샘저기. 아시 문에 샘자죠.
2: 아무나 지송다 가기 심도.

0: 아메 란츠 마사스기
1: 걔는 말해
0: 왜 암라
2: 효효 샤교부 나를 지루시다
0: 된다 가래 좋아진데
2: 교구 로시다 샤크네스 나도 상매 시에주
1: 녀셰비 조디 안에 줄하베가블라 기랑에 잡딘 조디지 제장에 기랑 좀 매우 통두 된디 기랑에 잡딘 몰라 고리 아씨 제무슨 아시스 네 랩다 좀 쏘잡다
0: 조금
1: 안지라다고 유
3: 네 줄하서 로숨 줄하서 고리 라야 퇴제 예 니 같이 주요
4: 让个现场, 但你别上前没有。 我最起名义, 我他的永远的, 简章胖不出去, 我也爱买书这句。
3: 前章, 你也杀起这张了吗总上, 就材料的, 给你扛住钱我了吧, 让给你也跑轮的, 这木头心给心给来。 더동아 폴륨 야주 급히 뒤란 게 데모 첨부시 더지 요봐
4: 폴륨 가리스 저세 장무대 기자 친다지 지역 공사 내가도 저 检查가 지시 네 자디 检查 선자 콘조 중 저디 미는 삼디
3: 네 라 송그르 삼 시금이 두야
4: 마제 Nye mi le nye gyebe lek chebre yana chimge lek chebre. Nye kiran le samcha duem tsam yi. Kiran ge tinje nama na di, nye uzu yi ma shi. Da wana kiran ge so sun zi yu. Jian hong cheng zhe, jian ming ming zhe. Jigib zhang le, chang gu xue bi ne, 키랑가 젠상치도 로드스 고래 겸시 콘주도 키랑 이시 치고 마시 키랑 치미지지 원유 간장랑 야시 오시 키랑가 미규다 매도 저 3단계 대비너 담대 소소네 기시 저위 저디 초다 키어 마시 나나니 냠레나 키랑 톱지 키랑가 키 말하라고 등하래리죠
3: 네, 네 카리스랑 이제 쳐오래.
4: 니만 재미미가 날짜조치도 키랑게 가로 치옵소봐.
5: 니랑 시옥 자리시, 니 쓰디랑 다시 와요 마시 마요.
6: 미미.
5: 교다 매임 교주, 마트시, 마트시. 마트시 와주마.

0: Tier. Mora ge nga.
1: Jan gab du.
0: Ra xue da. Nga wo ne gab yu er be.
1: Gab du.
0: Nga gab yu na. Nga ka sa ji ma xie ka le. Ra ge nga. Gyum zhen xue da. Nye mora la nga zui na da kun zui na pa gen da. Na wa deng ge mie xie bi. Shi ba. Mora ge ta du. Le ma gib cha ka le na.
2: 是莫让崔桑碰不着一年年莫让了搞不起别吧俺罗密欧前队的莫让朱丽叶前队没不开的让干面上一个的俺搞不要嘛的搞不要嘛的是干面底下铁丝干面呢俺控制嘛接不开的他那莫让给过了俺女给你钱不多 제마리 이내가 모랑기 내주 가게 뭐 좀보다 나와 나사 매비치다데 코르츠기 모랄링부디 대치야 카리나 계세가 이너 네 구제소 같이 부초스 람사 로주지 이내 모라네 피게 흘려지 카라세 데스 리부디 제 영니 가제 딩지부디 제 크제레
0: 아
2: 네 모다 예슈다 야 네 쇠다
1: 제샤 산 망당 마시 사사 사부지 봐
2: 가리 삼로 마고 봐도에 나 삼로 마고 시르베 니헤메 제트럭 디키 치슈급라 로보도 냐레다 로무능 지차브리 니엔 로니 슈삼담데 토토 삼로 코모도 로니 슈친 버다
0: 자 자 소시 니엔 로니 슈타다 삼담데 토토 삼로 코요 마지 니엔 모랑게 나 렌시게 그르 삼슈 제브로치에나 니엔 삼나 도치지
1: 马马不不如
0: 是是是吧一年连你这水结不是什么的你这这你个拉样肯这呢喂你妈去哪里卡车被你们的莫让中部没个裂是呗裂不是莫让卡过去了我还卡过去第一你们的 我那一的, 我那一的, 我那一, 心血来着,
1: 我让我们没干了卡西了不是你也卡巴西个的你羡慕住了你也蹲大马蹄我穷过一把下下的控制能力速速的跟这一面心呢你也控制拿了卡的切子吧马蹄你妈控制的就让他引诱给他的先队有马蹄的控制能力 대소 집 총고 마시. 장가 삼 담배. 닝수 링수를 요약 하래. 던도 장중보다 니브치야 하시. 김재 하시.
0: 김재 가래. 니엘 하시오. 대소 니엘 두규네 삼로 마담메다. 니엘 삼 단사. 마시, 되다. 뭐라고마 로요네 가르쳐요. 제 말에 로요제 가르쳐요래. 가르쳐요 그래. 잠부르뉴슈 나르상등기 나르상등기.
1: 제니 아르고. 다삼당 마시. 장고쉐비나 키랑가 젠상치도 로드스 고래 겸시 콘주도 키랑 이시 치고 마시 키랑 시메스 고시 미스녀디 야니심 고시 키랑가 미규다 메드 조 삼당기 데비나 타무데 소소네 기시 벌레 가리스 잡시 장무데 기제 친다시 지역 공사 레어드 조 젠상가 치시

0: 저저 장미 아 다가라보 동이 여름에
1: 미디랑 그래서 뭐 심지
0: 진이 다 차리 직전이 활용부리 대표 갈 공수직 뉴스
1: 되네
0: 되네 되네 요 말이 제일 잘하고도 팀지 두고 해마도 안에 도모죠
1: 제일 미디랑 제가 요나 니엘 갈러 아
0: 카레이나
1: 개매 미디 야오라 요 말을 쓰기 잘라 그거 단위 승비
0: 저랑 가는 밤만 지루
2: 让就交给，让了我当员嘛些。没的，上海的公司这么着两个钱，公司加了女生姐姐，所以我是。上海的马学长，临时的用些。没的，俺不上嘛。可让这公司，我那国语也不怎么些。其实公司呢，在这前边呢，让没的你们都年老强些，年老些难过没的，总该拿军队都喂。
0: 嗯。今年给没的临时肯定还好做。
2: 交给让什么这去我些，冬季这强不多。让个叫了我那三百多个月呢，没得让菜个用的，叫了不起。大舅，
0: 哟，现实，好，现实是。
1: 俺乘务通队么多，差不多挂住个。
2: 坐，
1: 坐。
0: 叫舅啊，叫天爷舅啊。
2: 没得让中国捏不起的，他都塞些野土嘛些，那个都是叫的。
1: 任何啥干团嘞？沿用三岗团来给南京开来去的，临水了沿了公司呢，老马起不的，啥子大概穿不着，用起不有几的，
2: 有几的。
1: 张连新跟人家啥子总归意思了不下，第三岗团来我那些呢，他们啥子没着。

0: 당원에 기차 요 말 봐. 이제 고춘 최 봤어. 나 좀 가르치면 걔랑도 개면 가려라.
1: 저가 나를 준비 믿더나. 겨우 세 이고 이제 막한테 소주. 얘랑 대자 용치고.
0: 랑게. 랑게 걔리미나. 나 이 식으로 봐.
1: 랑게 이제 시에디모도 당근시 다 요리비엔. 아.
0: 아, 용아. 타다 가르시네 편도미도. 이네 기스티 가시 시에지. 니랑 친구이세요. 나 구스테 스둥이. 구스리니 타보도 깔레 겹지. 경교이. 디낭 잘라 상마 니에 심류시라도. 기스이. 나 디네 집이나. 제만의 구스티 류장 말이. 나의 틴트스 존도미도라. 르 통구미도. 나라주 텁시 상슈시 피해제제. 시디토네 지제도 도시 라게 나 님주 뒤주주다 나주 텁시상 슈스페제제 시디토네 지제 파주 폭도 마 용부치 니 로타랍 갈리 겹디 추수 마다니 용도 왜
1: 님어 주스 라게 나 뒤주 겐거 유베 아
0: 지 라파치제 미조 기지치 디네 추쇼다 용도 왜 라능시 요르베 아 가게질 토다 마셰 가게 마케 봐 더 돌아보도 바실리치가 용거세 니라르시오 나랑로 루키그미도 라나 로죽장 하시 대마베 타데 킬렉 토담 니마 히란주 삼로다 큘저 말이 신다 계십니다 자제 소송 무가 대조숨 로르네 마데바 시주 사업 대용으로 대조 라크 큘식 말이 쉬다 근데 제가
1: 예러 호러 킬렉 지니 버히 랑게 알라 고예미도
0: 니라 기스탕 부시오 타당한 주 진중 킬렉이 남부팀제 칠레 신이 지게 토담 제비이나 줌제디 펌주라리 칠레 신이 약 세비나 룸주기 라지스타 제 두마리 지르단 세비나 로니 마고바 나 주소디 방구 방창 수르다 진다사티 니 봐도 군시 레크 시보다 튜다 남부군도 군시 텁주 조제 니보 니르고리
1: 샤게 마십치라 나 토도 제 홍청 요시 제홍청게가서不清楚다 地雷上街生意的过节马卡仓们我出这些我就可这是头咱们切不打说头咱们切救命地上街生这些会有嘛事你让了养家成功行意我扎不拉西拉嘛这些让街不如了扎不拉这批呢生意你也扎拉提出仓们车队去了街嘎情况用不过
0: 明明 아니 로타럽 사상 체브리 상게가 고자야기 구급 도스지 지그마르베아
1: 예자 타가지가 담히네 마스니 슈도기와 친요시
0: 허 용아 도시 니무숨이 나 강보보야 투수스제로 니무숨 제라 파주 시주들이 챘 용도괴
1: 용아 이니 탄데 이지 세기고 회

0: 쳐치다.
1: 도전아, 레스.
0: 걔는 맛이.
2: 지게잖아, 기란 고유링스마.
1: 저와.
2: 지게 잘하게 기란 솜진나 고슈자. 야피다.
1: 레스.
2: 피다.
0: 야피다.
1: 레스.
2: 지게잖아. 야피다.
1: 아, 레스. 어, 지.
2: 대슈다.
1: 어, 레스.
2: 주저, 지게잖아 피스.
1: 지. 어, 지니 슈다. 감사.
3: 어, 슈다.
1: 레스. 레스.
3: 어, 지.
1: 지게장라 나주 총기기 계좌 유배 킬레 키와치리 나주 공수진주 팀제다 소균도 유비 나주 압수 다시 제니살라 키라 감히 티레 순주 아유 나주 칠로네 지구르 시가 채마도 우이상마 남자 나리였다 뒤스에나 뒤쪽저 요마리 이네 키라 준단 유배가라 미띵부치 멍위토라 토구 큐니미도가라 지게장라 티제주와
3: 이네 진이살아
1: 다리니 야부디 치 개동리 이네 기계태디 계란게 공부시러나 공부시는 용어도 그래
2: 잡치다 니에 잡치다
1: 레스
3: 아 지겨장라게 데마 가르시 지유나 소트데 주인기 말봐
1: 어 말이 나 총기나라 리시 토강체무취 사제문에 야구시라유다 어디 키랑 담아샤니
3: 리싱 통아 니시구 니자키랑게 규는 거 좋네 좀도야 들어와 나
1: 어디 진지 살아게 오늘가 규무시라도 와라 어 이내 얘기랑 계 상부 쉬고 맞지 좀도 말이 간다게게 삼자모 튜브체 제로 좀요 말이
3: 제는기랑 간다데스다 튜도 나 차유나 거티도 년위야 차니 가다츠 케마리노 시기 무치로
1: 기랑 돌 대부나시 내 주티를 하시마리 창보슈나 다리 우유기 담하디 최디 코즈 되머리 마세 추디 주제 세이시다 고유다 어 마세 다리 어 튜즈 뉴뉴이 다와숨 고메 우유도 슬라바라부터가 깨거다 정우 기랑 퓨초 다리가 나서 촉부시티니 용어도 꽤 제마 모두 냠내 제약이 저와이
3: 어
1: 제니 살아 머리 녀티 무관기 무비야 초베 직수시샤 제시카지 터티체유 시다 케게다 강다 추드이기
3: 켄야 나와 지마지 말씀제 큐는도 제데 사지 호딘제 지게 장라게 대문 미신다 대마샤 아유 아 키라 심지마나 나 대문 니즈디제 체뉴유 미츠 강베다 환라기디 니헤데 대마샤브지 규르 구마친바 이 할라샤 삽스제 나모네 국베 라톰능 시스쇼아
1: 아, 진이 살아. 기랑시다. 나 사기 도기를 하이. 예능 미상마 총기나 대유. 계신아 뇨르시 대유는 뭐도 기랑들로 레그디데 시스잉 말이. 아, 기랑게 딱지난 같아. 어, 나 팀의 사강틀레 공사 켄게셔 유유. 콘소 미크제 이메 기랑게 공부시다. 예, 담아 샤유베 쉬고 콘소 딱지 근저스나니 제주 못 요 말이.
3: 아, 용아. 제능의 의디 여기 나나주 냠레 조부용쇼
1: 어세 냠레 조부용쇼

0: 什么人家吕布点呢？什么几？什么几呢？吕布点？那不能解释，谈的事情不定呢。平常就是春天点单，我有两个单。平常农村年轻人，我年年都念了呗。点单六岁起的了噻。点单平常写不得的。我来咱做用啊，便是耶。那不能解释，公安长，那就是代表吧，告诉修。多谢啦。习近平是习近平给孟勇给点单面呢？
1: 초용내 계속 기다려야 되다 매비나 아니 기다리게 뒤죽이 진다 하고 말이 다 등사 민남교 초비 차진이 내 교가 야부 여산다 남균 세주랴 도남 머슘스님도 세주 초비 경기 아니 류리 아직 나서 배로 주위에 나오지도 다내 가오에 붙이래 민망 부지 년마다 돌비나 지 대단야 두시 땜보 차야 사과도 다지 류준이 아직 가보나야 딘데기 능주지 통영부터 띵운에 가오에 붙다지 다내 남균 아주 소외 초야 류준 능두여도 봐 아니 체당 잼바 안 다른 것이 이제 칠레기 주주 유예 봐라 봐. 안지 루단 튀면 나야지 계속 물어 봐. 드디어 드디어 안주 표장교수 류재주 지소당 미래 수준 류재 주주 도담 대내기 개급 인배 류정 주주 봐. 칠레기라 대대 수요.
2: 칠레기라니 개급 인배 지소 류재 주주 부탁. 편중 지소 류재 대내기 토림 제지 시킨. 콩 비징 류재 럽친네 럽다친 부탁. 타팔 류중 캡공수 전부난디 미리 류제 정달탕 망용기 류중 캡대태 人意기 류부둔비나니 개용 정용 미리 류제 전소토 세르키 당만이 랑바탕 콩기 라바르투 미리기 류중 류제 고시

0: 다시 참여 가서 나봐. 다제 로 가서 신이나.
1: 겹제 로 쭉쭉.
0: 아, 안 넘주인식 고소 가 개발지 갔다
1: 봐. 어, 답비 메시지.
0: 아, 네.
1: 좀 지다면 안 좋은.
0: 아, 네 다 자는 거.
1: 네마 저지 강이야. 다지기. 나나 심심 망부도 와.
0: 와 봐라.
1: 지기 맹강에 조야서 좀 많아지. 다지나마 퇴제제 언니다. 퇴지디 좀 다친.
0: 어, 제라.
1: 지다면 안 좋은.
0: 터잖아 터잖아 레즈 지기라 기라게 칠레기 더 네발라 간디도 그랬잖아요
2: 어 낭남도 발라게 지야 타이지디 클리클리 내래 어 나로 쇼크디 기란 도나충
0: 해라 쇼크디
2: 십지 동안 타이지사디 야심 메다 만자르지 카레스나 어 칠로네다 뒤발야 간서 클리클리 어 카레디 잠
0: 잠버스
2: 어 잠버스 이내래 쇼크디 간거 나로 내래 되고래 나로 내 숙자 싫어래 디 멤버 흔돌레 타이지사 티웨자 먼저 스불을로 지야가지 어 디가래 디 정다이
0: 그래서 왜 야구도 오네 검시도 오네 야구를 시작 제라 다티네 류종스네디 양 류송스 그러바 나한테 이제 냉고 뉴스고 말베 다 등상 아주 소외적인데 망부 통용도 와 미카지 지금 수부다 수부 야구 매부서 그러바 다 같이 참배서는 이제 예연 대부선 남산수 그거 줘야 그냥 미카지 수부 야구 유도 야지 참배다 저 그거 좀 도와 근데 류종다 류송이 와려 개발시 가르나
2: 어디
0: 다 냉고 뉴스 그러바
2: 디 개발어스 요리 등기 아주 당고 레브다 차지 어 아주 정다 넘규 딱바 정다 신예 디소 곰시 디요 녜 디소 지나스이다 참배 개비야 뇽아 맹가 줘야 뇽아 메사야레 뇽아 다 정다 마친예 디겔이야 당아스 망고 리스네 용고 마라 이제 지나스이다 밈 정다 신예다 두부이나 야딕스 망고레 맹가 양스조 미 참불 람사 고여 줘녜다 데세 한 넘규 수고 슉 메부다 응 그래 먹이부르다 나칼레카 제대교딘데 어디데 망 둥그릴
0: 아 다양 카지 디데스도 와 류준스야 되지 슉체 답이 나야 수고 늘게데스 야지 잼나냐 소제도 와 데야 더나스 그데지 그래
2: 디 오늘 장내 제 카시에다 티샤 디웨가 슈누디게 레가 망고체 넘규 레가 망고체 두수체 마라체 아 두수직 잡디 람사 정다 추추 시정아 진데 진년데 여러와 다디 곰시디 야오마리 카레스는 아주 수월에 미니에서 팁 차오르와 정다 친내레 지내디리 지내치라 테무지랴 정다 망찬은 수원 메야게 숙체여리 수월에 깔레 카트라여리 아 아주 약슈초는 가즈 정달이야 착시선 약수와 답변차차는 사고질이야 탱숨내가 바 탱무지질이야 감 시준의 급지파래야 어딘데 착시시던 돈은 약수와 뒤 착시디 친제 글리클리 수구 정다 수구 패게 야야 드라디 어디디스야 오래
0: 레스 배하고 손스타 집사고시다 손나서 다양 카지 손나가 저 소변사도 지금 믹스에게 서시 넘시 저바 대다 뛰는지 알아서 류제 삼주 가르쳐서나 지금 검주 배하도 저 여월 송도와 근데 다 쇼게 이제 갱근 소 지금 과라 배하는 좀 막 비우르 발 근데 뒤 쇼가 나쁘던 데 비디오 아니지 류제 쇼 집세 나나 다 지금 양구소리야 도자나야 되게 하지 보르 봐 도자가 섭섭나야 되 계속 보르 생물도 다 알아봐도 뒤 나로리야 카지 광보 망보 개비야 주자손들 류빈나 지금 빼몰 삼부 시위도 송도와 대 답지를 여러 번 보면 되거든
2: 대 답지 이거 좀라 니 다르지기 추세지 써요 그래 드링 아니면 검치지 치지네 마케즈 쇼딘데 딱다 딱다 써요
0: 계진 간다 그거 다 해야 되나 봐
2: 어디요 어디지 아니 지네 아주 등기 송야 돼 그래 딱다를 고버라 고버게 야면 바크라 바클러지 되는 아니 디카레 뱀다 디엘이야 그 망게 버발 아
0: 네 송지 체리 계속 봐
2: 어디 세상 안수 등기 쓰야려 정단 나가 망치는 약월스 딱 디디려 가려 슉 잠이나 먼저 더 지로 무슨 내가 저 뱀몰이야 디 보호 제도라도
0: 약간 숨겨
2: 어 지그러 봐 어 디디려 가려 안아서 뱀은 나야다 디게 디 스뉴르트그리
0: 그래서 단남규 가서 딘데스도 사실 대문 탐문 제가리 광복제보다 야지 돕자서 이제 자주도 이제 봐 돕자 마 법도 카지야 돕자 마 법도 배면 삼부시부 여러 송도와 이게 됐어요다.
2: 딱라리 카레스는 아주 넘겨 카레 사실 탕디랑이야 공부개비 있는 아주 배모식 십지 계획래 말이나 공부식 계획이란다. 배모식 십지래 말이요. 이내래 아주 깨지야 저도다 마 법도 삼바 지나는 팔로제 쳤다스난다 수구 지제디 강로 배무간 레디 세상 아주
0: 뉴슈강 대제워 봐
2: 사 슈강 대제워 봐 어디 가서 배무 나야다 디 디스망 융그레 가사야다 마 법이야고 디와라 마 융그레 다디 당기니스야 다그라이 키랑게 디 슈디 잔 잔도 보이나 안디 야주리
0: 맞아 저 로야야 게르데 메게니스 지도와 메게니스 지도와 근데 메알지 자야게 루젠데 요르비
2: 디엘레 요르레 합지 강문이 빠지게 제 봉글에 같이 뜻이 하는 강배지 마치로 카디
0: 봉부디 그랬어요 그 강보다
2: 강배
0: 강보 제제 봉부디 뜻
2: 체스샤 어 뜻 체스 근데
0: 아주 로 유해삼시
2: 어 마급주도 봐 마주도 인지민지 되나지 가르쳐라서는 겨울로 곱게지 유해버지 곱게지 유해버스지 곱게간 곱게지 세제 마급주 유해버스지 딱 가시게 쓰는 어 가시 마 Kupzuusdi wa lamsa dindiya chigduwa, piyamudu ya, duyunla ya da, kub maa kirtu zuduwa, diduya sanba nganzu suguyu ki jizya di ganga piyamu le digri. A diduya piyamu gyöngi biya nyanga shimbu yori. Che zang yinji miji tuyna che kubdi maa gyangze, gyablo lo kubdiya gal maa kubzuuyu be sorchi. Di gangba nyinja nyimdo jaya yori. Dindiya nganzu hendo luja ji gangba di kachi je.
0: Riri
2: Sine maa maa tuyen buchi, gyablo liya xia jie. Anna gangbae
0: ki... Da tu zu mea ki shuk chan yar, zwa?
2: Si yo, mea di yao yun tingi nga zi libi
0: zhaka. Le se to xe na, da sep shi ta su na su, xiam la, si xiam shu bi ku na su ya, ganti da yan de, ayu.
3: Ganti shi ya la, xio ke nga wo jang da jie tog min do jie ni loon to pa su.
0: Si, si.
3: Ni ne, da yang dian jia la sam no kong rukun di, si... Sambor ndasi, mebe son ndasi to. Ani nime kongla, nana yang fa tso, teya teya kaksa ndasi to. Gongda, timali kala se tsadu, xabro jaksal desa droga chigore. Ta ti tindri che na, jikni tse dang tunba ni nina, tsangra dang tungore we. Ani sopo li pento si yore we. Xenda ki xurchong si kaya marwa.
2: Amla tengi nganzu lab dagri, kirang tuisui deje, zhongda chin dagri, nimang ririla shoke inere, ningu inere, gonda inere, kato chichiri, inere kirang tuisui di tse ne ma gebrich, ta nga tari chichu chik zis jambi, ta uwe he ngerichi, gale ka ngerichi, chewe ina chamsha, nyesu geb, susu suwa dagi degi che, tuisui kato jane keyo ma re, inji miji chuse de dagi degi che, gale ka busomba ina, guyu kubuzir chebi ina daga tsamsha nyesu gemna wadi chinna yakshi riyla.
0: Lesi, lesi. Da tiong saa ngaran chi suwi chwe liya dindiyo mangbo chita ri. Da chi lakdo kaba siya mangbo. Dwa nyendin siya mangbo. Anchi mwota daan chi yun wupi du kaa chi chi bumbu mati du suya surundi kaa chi jingzi nagi suya rwa. Kaa chi yang chi gebu debi mi duz. Da tiong zo chi gebdo ki mea sab mo wachi yaan. Ika chi saa ya rizhen di yori beli. Tamshin di yori beli.
2: Chokto yori ila.
0: Lesi. Dili nga zo chi yang kaa chi lep nang yori beli.
2: Chana kwa... Tengke soliya, naala zine zhi, dikhara lega chisina na zine zhi, kaba zi cha chora zi luze zi lakwin. Tengke son kanglo nye nimdo lakwa ruru che, berdi di ele duyuli ya kyang, hada ya lakwa namliya kyang zi, berdi kang zi namliya ka lamchi. Ya ya kertu ya kyang ro. Lese, dine ngan zi chudu rumu di pa ye yun ni liya maa xa zi, ngan zi lakwa di goyo kang liya lepchi. Lese perti dia nam lea tien ro. Otus. Dine yang yang kya ya bikya ta. Zala zi ya bikya tengku yuwe surchi. Dine ma le. Nganzu ya kira tui wali ya u ma le shwa. Ma shi tui zamba u ya tan shwa. Nye nyim do ji yinda. Dine yang kya ji.
0: Di kachun se urbe?
2: Di ngansu nimun ririliya tingun sumchu sisitun
0: tuwari yo. An tene yaa kaligili maarata arba.
2: Kiranzu di bumbu sasop soor chedwe la bumbu. Chetza ngansu di chaadiye ganglo da yaa yungu arba.
0: Horkyo se yo.
2: Di tiendu wari yo.
0: Dan nungbine ngansu sobe chuali yaa jik dedang, lup dedang yungu gu yun na ta jik denja ki lujung arba. Lujung ki kumisi, dengi ki sadung ki kumisi, taga nashin da chi chwe dengi kumisi tuzi yaku naya di kiyashibu rupa. Lese da tirin kiyansiri ki lage, chinga tuzi dinti chi kutin na chi nganzo, chi luize zidang ki tolia zubyo nangba, tosya na shukin ye.

0: 스몰링게 튜즈기 겜베다 디링 안주 레센디 션담 다가시기 남블링게소 안주 제멜레잖아 양자제요 이제 주된자고
1: 류중치발 러체기 케발니 류중치배급 구름띵괴바탕 짐신 슉체로 당나지 류중마체콩 류상 류제제괴바탕 처지미발 안은 우주지금이
2: 네 보고 멕시코는 미 공도나 주샤 섭도 교시한데 숨기 디큰 말에 인지 민지 멕시디 어 텐데지 딱 응그 딱다 쇼라 응그 갸르니 갸르 디 텐데디 쇼가
3: 사디 초아 서버 서동 류르 최고 한 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시엘라 퀸다르 체지부터 니다르 체부터마 시에 谢拉门农参不随地，超拉女主难，恰拉女正确，色东有局难，苏布尔壮胆难呢，几在马给我们，杀掉色东水上塔比奇，抵挡错也错了，你这一切。

0: 심플라. 어그 뇽라 좀 피해 되다. 갈 정도 해. 민망 못 된대도.
1: 도가두게 민나. 눈이 디기다 된바시리. 인다 쇼가스 뭐 심부서 주유. 돈도 좋아 심비. 차스 뭐 통야여리.
2: 이미 마치 송가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튼기다 이르경 샥뒤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튼라부유
0: 아! 대자기 묘미딩엔 지시유다
2: 기지식다 도수니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라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도수니베 기지각도 로기 귀람 기르기 테니 수신도 개가라 대자기 명위베 경에 망부유마세 자자기 내주 튼시 중재 승유래 대바 튼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때문에도 마세 디친부 민도 매균 쇼양 체마 저톱기래야
2: 매균 총티 대수디메그 계기 탑산낭도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부 로유바시다 계기 힘도 윤도 주비에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진도 계시 바케중은 시슈니 지기 자탕 업주이 TNT기 바제시 딘저망부 시동당소
3: 안수 비세 사가나 니가 티드 치오라 니 남세 주지 치고벌리 지소 카제도 데네 중미루
2: 메균 고순 치바라 지소 용냠도 쇼니 메균 대자기 도시 섭도동 뇌생 원고타 충도동위 제뉴 콩도 치바 제세 신의 마바루와 뇌세 미포바 제도

0: 계급 농인 주의기에 뜸배 로년 변조르기에 꿀비로 시입에 체등고 이루춘토 로년 당조디 유고르 치바탕 심세를 주여와 외민 수사진이 냠린 치바소 최고 표준 초급비 유지 산시토 주부도 계집에 로년기에 용로 포장탕 悬空 공부소 전중크 융어륜이 계대린 바성안유 측의 망수기에 전중크 도교류지 중국의 사강의 폐발을 거수수 시입에 발인체서 닝샹 石嘴山重开了 石田清人类与国的重叠图宁县与国的内林书籍七级言行有时青岛以罗年堂朝地青岛国的西北左端西北与国冷地了与国为基地那边托尼罗年八零七四八十八八八行县的肉所切除有时结果昨年天王银峰铁对军堂都呢与国的家家松竹也没忙得起呢这就用不家家十九层盘林琼写送不时
1: 罗宁唐松都这位结果票松错过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 tang chi su ge dong si su yu ba tang, nyo zhu xiong lam to zhu ken lang kor chi chok dong ni ge ne chok dong si ge par si su yu jing, zhu xue chi ken mang chi wo ni lam tong yin ba tang, xiong lam ama tang zin chong kui do zhu ken mang bu yu ba jing. Nye su ni xie nang ge yong ge, nyo zhu xiong lam to lang kor lo so ce du chi nga dong ga mei chu la sin ba ti, tu cong bu li ga chi ngab zhung a chi ca sum si par yu ba jing. 其次说明,解用给牛坠熊蓝托给协区区协区协区了洛索开忙不约金,做山西塔、河北、山东所行前的一部事。即年毕竟内昆明牌给牛坠熊蓝给四川新英协区区给四川塔陕西牛坠熊蓝托给洛索区做一部事。 你些人是归看起,不如就巧别,啰嗦归作为不是。你些人是归看起,不如就巧别,啰嗦之前三轮起的,你就是别浪阔卓越了,对不对准于不是。其次说明,给用江蓝托,准备跟着其次每天吃,切冬给给国就先说约不他,也是人,准许给国库公起,三年看起,江蓝层别,如果卓看忙为撒钱,美国冬天忙都当约不是。给顿推荐狂,三度归这切别,金刚,牛坠江蓝起,熊山冷通堂,西康牛坠冷通。
2: 哈耶牛坠冷通,一心牛坠冷通,借苍木里,如果我着忙去给撒起银别,如果我,撒对汤云穷了牛肉起更,谁更谁去,龙去切个鱼不是。如果我原来给,西安,下面呢,延安牌,干么,西就先个列国个民都别,地盖,心塞个丑啊,但我用我银鞋送不是。借此送银,给用所忙就可追给,主播明天吃醋,你给你去怎个跟着切班,我把钱呢,那么出冬天,切吃给冬给米,就过给送切鱼不是。
1: 可主公司忙不起去，如果了昨天忙为创开了名呢，那么出冬天忙都等我所切的，准备继续给国库扛力贡献，又不是？跟你说别一些女子政策，他们年年不得立约不谈。国府不立拼命的筹备争夺难，中国入卡了俺唐不上又不听呢。一些女子政策托南昌天，四个大门热天托么的也不是？提及中国这边入卡了样，筹备四个大门热不是？又出要了这么多出，必困谈。 李文奇尼勒卡索索尔，泼门昂唐不扎不汤，霹雳下追泼门一个特多锤，中国入迷，国普勒昂唐不扎不是，级别刚在不勒昂松不嘴边争夺难，中国入卡塔，我这边是真去入卡玩赌场，你他你个托呢，解怕麻雀别摊儿，这是个证据，中国入卡了昂松不扎不汤，听你罗你说咋别个接拉样，昂松不扎不行人。
2: 在你去逛门，提供到超市争夺去，马金月了，拼命给几个小区西规，四个当么热不是？其次送给汽车出租车牌，中国绿色车牌，四个当么加糖出租车段台，没有给当么解决客段，三个当么解决接上被拖呢，四个当么糖省大进步去，烹饪你给按糖杯内部送我们些，七个多年为一些绿色政策呢，修改春节上学都遇不是。现在就别请你。
0: 给个女主错过宁夏老鼠中卫洛阳区出租车吧，出租加糖出租车给，出租苦就跌了头别拖呢。宁夏天个里，啥个红女主三边电视前面打个车的一个，用这老公洗衣，找我出去出租一，出租车嘛，别去东个错过村个月。现在就别请你，山东青岛一，九州出过一。 초딩 폭람 레르니바 창마 수비 도바타 폭람기 제링체라 지리 주변차 시계 유바타 폭람티 칭다오 총장리 초능오기 쿠이사르 바라 제유진 최근 유세 지리 여주인바타 레저시부 니동점이 니스탑제로 리그룹 투수 유바시
1: Nishe Dumar, Gekha Mangbo'r Jia Dui Rang Gekha Xiong Tsev Kang Tang Po Nye Tsobo Ka Ki, Gekha Nge Nelin Tsong Tso Che Gwa Mangbo Bi Ne, Zhonggu Sarba Wu Ni Ne Longo Du Ju Tun Tun Kho War Dem Zhe Xu Bishi. Chua Xen Du Jia Dui Zhonggu Xiong Tsev Kang Ki Ni Tu, Gekha Nge Nelin Tsong Tso Bo Tang, Chua Xen Ki Che Tui Mi Mang Chu Tso, Gyun Le Uyun Lien Kang Ki Uyun Zhang Xun Bo, Jin Heng Zhe Yi, Nelin Tsong Tso Zhonggu Mi Mang Ki, Mi Nam, Yi Mun Ki Wu Bi Pi Ge Chum Zhe Du Yu Bi, Chua Xen Ki, Zhonggu Tang Niam To Bi Zun Che Di, Chao Zhong Za Chua Niam Le Gi Zhe Wang Ar Wei Sab Du Zhu Gyur Gun Di Dong Du Yu Ji Song Bu Shi. Australia Jia Du Zhonggu Xiong Tsev Kang Tang, Wen Ne Ya Niam Zhe Ge Cuo Tang Ki Ji Zizu Xian Nang Gun Xiu Zhonggu Tui Mi Cuo Bu Ji Gi, Ge Tun Ki, Ni Lin Cong Du Cuo Xin, Australia Xin Zin Sur Bu, O Zhong Za Chua Tun Cuo Ge Zhu Xi, Fi Shi Tang, O Bi Ki Chong Ji Gai Si Su Pi Bu. 关注南边中国边角谈基础批给铁托别陆剧人形的重置了顶就托不能于不是假如民族家对中国熊策看个错别解读给内林村对托关注南边中国批给了托别重置了其中的我谈着中间解渴你玩母腿娘的丁色主角日过其行于假如民族思论损吧失落第一 中国边角批给谈给几点不接仓么也给钱不穷给接中华边角年不列主角提给客米不问那些呢给钱不是接送不是哈萨斯真度家对中国熊策看个错别给对年龄村对多中华给客米不有贼开别那么喷松错别日贼里层车不用钱不是 哈萨斯丁克斯伦宣布给孟边角北部长记者入面接领去你哈萨斯丁基顿给客团西雄个策序的中国民办了退钱去门顿散布学院来中国第一我们退了这些空给你吃不习应变我呢哈萨斯丁克中国娘娘了落中学院嘛是巧用给特区融点着我舍不得东给银些送不是天在你二家对中国雄策看去你退给顿所谓内联村的措不谈连日看你配备观众去中国批给个重置了 就千不千不嘛是天中在错舍不得住个日过千不千个月不是天在你清晨部长恐怖也中国有几个人进年中去全国堂可怜全国千不西端不天呢你偏你给用为出席开清洗印了怎么你洗的堂他给用个偏不千不吞个日一起送不是你些对门卡达堂阿面莫吉利亚譬如库隆比亚埃及利亚 别做我那所所家对中国雄策看个样解读了顶着学位内林村的所切过忙不比我堂从小观众村中国批给了托别重置了一门千不七个月不嘛是中国堂你们来定舍不得东西日过千不七个月不是也没胡塞场这增做给几次年年第一次被出村女性人说的二十个胡塞场这增做给德宋亏了卡多年接不归天过不去了切别迷茫不西面穷雨路绝不是 苏德尔的给组织切别给客忙不两者梦梦给几次年年第年胡塞场这增做个旁边铺地忙不盖于路就于不是咸阳二十年就是给几次年年二十本日给别为内村龙长的生育别玩心呢苏德尔的汤也没熊慢给毛王别年限难胡塞场这增做了盘归钱不起次于讲二十全年盘归难熊队起个没不是 俄罗斯的初本给科普森给我看见那次别玩心呢俄罗斯的初本给科普给几个协助长什么协议几次送年当街前玩心呢今天古北次送去年第一百一追给那么追卡路有康囊团别东渡团前吹卡路为学了对团给那么追普为巨人呢极动结归其次一切多团前提所归别归拢协助他的当街前行于解决不是以色列给四六年的年会几次年年追玩心呢 结果把六天给三六小金特别玩去以色列呢结果把先给年归前月面了当街七星月解决不是咸阳以色列年就是肯定特别玩心呢卡路有康囊东渡团建团结迪拜一科州公司以色列了破局期间那么仓么那个参照前月别以色列给追不吃几下迪拜所撒下绿月不是结果短期错别几次年年 给及女个书堂兄弟切不够都能加送同村进乘坐前呢给及女个冲着女秀四个人每天切不是这月里团车途逐步走不满是到我是军工工业不堂同名你女婿男柴油农博亲乘坐前军不是你退二十堂约了给杰克忙不柴油农给人工陆剧托给托学所里约不堂二十九年天文约了给克了车库都能乘坐前国别日外端雨路就约不是 여러분 같은 동지주기 지치 니니 캡자 체베 통매 정실 식나 뉴규 링콘 파르웨 긴키 요걸 쿠토 친도 고발 물로 젠테 쇼츠 텔루 기체기 갸체 숨차기 신유베티 친도 예베 갸체 숨차 니레 판네 녀동게미 니슈적 숨르 친도 고부 춘키 체시 토슈스 립기베지 정실링원발 친도 고베 요걸 쿠키 뉴규 링콘 티 갸체 쪼게 차게 파르기베시 이시미네 키세 요걸 쿠키 뉴규 링콘 티 모투 파츠 유럽 중앙 물칸라 게눈 키눈 쇼 나레 체와 체세지 세유베시 강국인 트레이딩 뷰 치츠 니닌 캡자 체베 정실시나 계급디 아볼레네 도고 켄 게동 숨게 잠스바탄 츠레디 케미창 세동 게메 쪼게 세유베시 내염디 탄데 강국인 키싱친 듄레 캡유베시 강국인 토 디루진 등아베 츠 쥐응닌 아볼레네 토 랑바탄 점링 트레이딩 전조게 지캡 레니 텐스세이키 진데게 바르 강국인 타딩게 내염티니 신토르 고 춘키 아볼레네 토 캡틴 니바디베시
0: 던더자와라 중국 서시 침묘 지번이 베젤레 튼베 점자탕 니수 모치
1: 선교 그쪽도 응안 수냠토 중국 지도 덴베 긴캄 그 넘버 지시난도